과일의 맛을 그대로 살렸을 때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디저트가 됩니다. 이런 클린 디저트는 인공 첨가물을 넣지 않는 게 특징이죠. 싱그럽고 상큼한 과일 하나만으로도 무더위를 잠시 잊게 되는데요. 얼린 멜론을 한입 베어물면 시원함이 입안 가득 퍼지는 느낌. 생각만으로도 차갑고 상큼해서 여름 더위가 한 걸음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리사 오노와 어린이들의 노래로 과일 샐러드, 살라드 디 프를 보내드렸습니다. 멜론뿐만 아니라 뭐 수박이나 자두로 만든 샤베트, 슬러시도 참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 것 같죠. 인공 첨가물 없이 과일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린 클린 디저트. 뭐 항상 그렇게 먹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여름의 만큼은 한번 도전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얼린 멜론 한 입이 주는 그 시원함, 생각만으로도 오늘 더위가 조금은 물러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여름 디저트 하나로 또 건강하고 달콤하게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0: 사는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랄프 본 윌리엄스의 그린슬립스 환상곡 보내드렸습니다. 존 바비롤리가 주연한 심포니 오브 런던의 연주였고요. 이건 이진희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그리고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렇게 검색하시면 쉽게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쇼팽의 왈츠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죠. 역시나 오늘 더위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네요. 1444번님이요. 정원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어제부터 1시간 근무 시간을 당겨서 지금이 쉬는 시간이라 인사드립니다. 요즘 저는 제가 청소하는 빌라와 한몸이 되어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소리 높여 크게 틀어놓고 들어요. 함께여서 힘들지 않아요. 정원님도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정말 얼마나 더우실까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막 줄줄 흐르는데 조금이라도 음악으로 좀 더위를 달래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쉬엄쉬엄 하시기 바랍니다. 1444번님. 또 아당 엿장수님도 출근길에 길에서 가로수 정비하는 분들 뵈니 덥다는 소리 좀 줄여야겠습니다. 그분들은 얼마나 더울까요? 사회는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더우면 더울수록 이 더위 속에서 더 몸으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면서 감사함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쾌일번호 466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듣겠습니다.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의 피아노 그리고 직접 지휘하는 노르웨이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괴를 번호 466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레이프 오브 안스네스의 피아노와 직접 지휘하는 노르웨이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노르웨이는 시원하겠죠? 정학화님이 정원님 이 음악 청하고 싶었는데 알아서 들려주시네요.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라디오의 묘미죠. 내가 듣고 싶었던 음악 청하지 않아도 나오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나이 28. 13살 때부터 보던 친구가 결혼한다며 연락이 왔다. 싱어송라이터가 꿈이었던 친구는 수업시간에 늘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팝송 가사 밑에 발음을 한글로 적어가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다. 친구는 영국에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다 미국인과 결혼하게 되었다. 우리 친구 중 가장 오랜 꿈을 품고 결국 그걸 이룬 유일한 사람인 셈이다. 누구보다 멋져 보이는 친구에겐 아픈 사연이 하나 있다. 최근 몇 년간 어머니가 투병 생활 중이었다. 우리가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아픈 곳 없이 건강하셨던 분인데 항암 치료 과정을 겪고 회복이 되었지만 다시 재발했다. 어머니의 상태로 인해 친구는 결혼식을 앞당겼지만 그조차도 미지수였다. 결혼식 일주일 전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친구는 자세한 상황도 말하지 못한 채로 그저 어머니의 회복을 기다릴 뿐이었다. 하늘이 도운 걸까? 다행히 어머니는 퇴원하고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분홍색 한복에 고운 화장을 하고 가발을 쓴 친구 어머니의 모습은 17년 동안 보았던 모습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표정 또한 그랬다.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표정,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보내는 애틋한 마음이 담긴 간절한 표정이었다.

결혼식은 일반적인 결혼식과 조금 다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미국에 있는 친구 남편의 부모님이 참석하지 못해서 양가 어머니 입장은 생략되었다. 대신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두 사람이 입장했다. 마치 30여 년 전처럼 말이다. 그때보다 얼굴도 늙고 걸음도 느려졌겠지만 사랑하는 눈빛은 더 깊어진 듯 보였다. 두 사람이 입장하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친구와 미국인 남편은 함께 입장했고 혼인서약을 마친 뒤 친구의 아버지가 축사를 하기 위해 단에 올라섰다. 어렸을 때 친구의 모습, 성장하면서 귀여웠던 순간들, 어른이 되어 독립한 후 고생했던 이야기, 앞으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 등 낯선 것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다 축사가 끝날 때쯤, 가난하고 부족한 나와 결혼해서 고생하는 영미야, 많이 미안하고 고맙다. 우리도 남은 시간 아이들처럼 행복하게 보내자 라고 했다. 영미는 친구의 이름이 아닌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딸과 사위가 될 이에게 전하는 축사도 있었지만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도 담겨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흘렸고 자리에 앉아 듣는 어머니도 맞은편에 서 있는 친구도 하객도 모두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멘델손의 그 음악 한여름 밤의 꿈 가운데 결혼 행진곡 앙드레 프레비니 주연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이소은의 책 우리는 사랑하고 위로하고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축사가 끝날 때쯤에 나온 그 말이 참 마음에 찡하게 남습니다. 가난하고 부족한 나와 결혼해서 고생하는 영미야 많이 미안하고 고맙다. 우리도 남은 시간 아이들처럼 행복하게 보내자. 아내의 이름을 영미야 이렇게 부른 아버지. 그 딸의 결혼식 축사 자리에서 아내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짧은 편지를 읽으신 아버지.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딸의 결혼식에 어렵게 참석한 어머니, 분홍색 한복에 고운 화장을 하고 가발을 쓴 그 모습이 17년 동안 보였던 모습 중 가장 아름다웠다는 그 문장도 마음을 건드리고요. 이렇게 참 오래전에 결혼식장에 서셨겠죠. 두 분도 나이가 들어서 그 자리에 다시 함께 선다면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우리 모두 항상 그럴 순 없지만 그날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훨씬 더 행복하고 너그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타리나 님이 정원님 저는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고 부들부들 떠시며 눈물 흘리셨던 모습이 너무 그립습니다. 딸을 보내기 참 서운해하셨어요. 24살. 뭐가 그리 급하다고 결혼을 했는지 눈에 콩깍지 유유유. 아유 그땐 그렇죠. 그때 눈에 콩깍지 끼면 답 없죠. 그냥 하루빨리 이 사람하고 헤어지지 않고 아침에도 밤에도 함께 있고 싶다. 다들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잖아요. 부모님은 또 일찍 보낼 때 얼마나 또 서운하셨을까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오랜만에 덕소 할머니님이 청해 오셨네요. 이런 사연과 함께. 안녕하세요, 장모님. 덕소 할머니입니다. 오랜만에 문자 보내요. 방학이면 손주, 희원이, 채원이, 도원이. 아, 손주들로 시끄럽던 덕소도 이제는 조용합니다. 커버린 손주들이 비운 자리를 독서로 대신하고 있죠. 아, 아이들이 벌써 그렇게 커버렸군요. 그 중에서 독서하시던 중에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읽다가 책의 내용에 베토벤의 대공 트리오를 극찬하는 내용을 보고 그 곡이 궁금하여 꼭 듣고 싶어서 문자 보냅니다 하셨어요. 손주들의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하시면서 대공 트리오 그렇죠. 그 베토벤의 아주 영혼의 단짝 그

루돌프 대공. 베토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후원했던 평생에 걸쳐서 그런 정말 베토벤에게 있어서는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죠. 이 대공 트리오를 들으면 베토벤이 정말 근엄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무서운 인상을 초상화 속에서 짓고 있던 그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이 루돌프 대공과 함께 뛰놀고 장난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참 사랑스러운 작품인데 함께 듣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7번 B플랫 장조. 제목도 대공이에요. 루돌프 대공에게 헌정했습니다. 마지막 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아유,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이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7번 B플랫 장조 대공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덕수 할머니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라신님이 비비빅 사놨다가 조금이라도 시원함 느끼시라고 경비 아저씨 청소 이모님들 작지만 드렸어요. 우리가 그것만 먹어서 하셨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뭐 그 비비빅 하니까 저는 아버지가 떠오르네요. 저희 아버지도 그것만 드셨거든요. 비비빅, 아, 그 비비빅하고 바밤바. 그 두 가지만 드셨어요. 여름에는 꼭, 아, 그 냉장고에 채워놓으라고 하셔서 냉동실에 가득 채워놨었던 생각이 납니다. 맛있죠? 세월이 지나도.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만나실 작품은 쇼팽의 왈츠 15번 이장조입니다.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담담하고 뭔가 이렇게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듯한 그런 왈츠예요.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왈츠는 어제 들었던 쇼팽 왈츠 14번 2단조였지요. 깜짝 놀라셨죠. 어저께는 우리가 이 곡을 디누 리파티의 연주로 보내드렸었는데 오늘은 루빈스타인의 연주로 앞부분 잠깐 들으셨습니다. 15번 말씀드렸던 2장조 15번 왈츠를 오늘은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쇼팽의 왈츠 15번 2장조 들었습니다. 뭐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굉장히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왈츠였죠.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연주였습니다. 생방의 묘미라고 해주셨어요. 감사드려요. 우리 조금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곡으로 한번 이어가 볼까요? 캐세라 세라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아유, 목소리가 아이스크림보다 더 달콤합니다. 조수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케세라세라.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현대

0: 2대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4: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4: 경복
3: 4호선 캠퍼스
5: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함께 하면 하하임.
1: 오늘 1부 마지막 곡입니다. 오 해피 데이 101 스트링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 곡 듣고 광고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건일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으로는 정근 씨 이수인 곡 구름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이미경의 노래 그리고 김민혜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 하셨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수실력자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수실력자 내 실력이 숨 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9: 영월이래요
8: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9: 영월이래요
8: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9: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8: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0: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민인기 지휘의 국립합창단의 창작극 눈물상자 공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책을 원작으로 눈물이 넘치는 아이, 눈물을 모으고 파는 눈물상자 아저씨, 어느 순간 울 수 없게 된 할아버지가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죠. 뮤지컬 배우 김승대, 아역배우 최은영, 국립합창단 베이스 기른배가 출연하며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

터릅니다. 제9회 히겟눙크 뮤직 페스티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 윤한결이 지휘하는 세종 솔로이스트가 말러의 가곡 소년의 이상한 불필이,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와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1번 제리오조, 슈만의 현악 사중주 1번의 사막장 아다지오를 들려줍니다. 8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멘델슨의 가사 없는 노래 무언가 49번 디장조 보내드렸습니다. 원곡은 피아노 솔로곡이지만 오늘은 요요마이 첼로와 에마뉘엘 X

베이스, 피아노 이렇게 듀오 버전으로 함께했습니다. 양지댁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 사연인데요. 정원님 안녕하세요. 용인 양지에서 8세 쌍둥이 남매와 함께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요. 피아노 원장 선생님께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애청자라고 하셔서 글 남겨봅니다. 팬텀싱어 때부터 눈여겨보셨다고 해요. 저희 원장님 70이 넘으신 연세에도 피아노 정말 잘 치시거든요. 30년 넘게 교회에서 반주 봉사하시고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원장님께서 매일 들으실 테니 메시지 남겨봅니다. 조계순 원장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오늘도 꼭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대단하시네요. 또 팬텀싱어 때부터 또 아름다운 당신에게 우리 방송까지 계속 함께해 주셔서 우리 원장님, 조계순 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열심히 배우세요. 우리 양직댁님. 자, 이어지는 거군요. 아, 제자르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 듣겠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로 함께하시죠.

편안한 음성이었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였고요. 세자르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인 이것. 우리는 늘 이것을 확인하고 또 이것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이것 속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정답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꼭 비밀글로 비공개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곡의 힌트 음악 들으면서 천천히 맞춰보시죠. 첫 번째 힌트 음악 드립니다.

오늘 퀴즈 첫 번째 힌트막으로 아르버 펠츠의 슈피겔 임 슈피겔, 거울 속의 거울, 다스민 리트레 바이올린과 마틴 로스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에스토니아 출신의 작곡가 아르버 펠츠는 미니멀리즘에 입각한 작품들을 썼는데요. 두 개의 소리, 두 개의 악기로만 표현하는 작곡법이죠. 대표곡이 바로 이 거울 속의 거울입니다. 거울 속의 거울이란 제목,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장난 하지 않았나요? 거울 두 개를 이렇게 마주보게 세워놓으면 그 안에 무한한 이미지가 생기죠. 마치 끝없이 흐르는 이것의 속성을 음악으로 표현한 듯한데요. 이 곡은 여러 영화에 쓰였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비티에서는 우주 속에서 유영하는 모습이 나올 때 이 곡이 흘렀죠. 이뿐만 아니라 영화 속의 결정적인 순간, 이것이 멈춘 듯한 장면에 자주 삽입됐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 아까 전에 코스모스님이 비밀 글은 어떻게 올리나요? 물어보셨는데요. 아, 지금 레인보우 이용하고 계시면 이렇게 글을 쓰는, 채팅을 쓰는 문자창 바로 옆에 일반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누르시면 일반이 비밀로 바뀌거든요. 비밀 글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송을 하시면 다른 청취자분들께는 안 보이고 저희 제작진에게만 보이거든요. 그렇게 비밀 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막도 들어보시죠.

자, 오늘 두 번째 힌트막으로 일몬도, 세상, 세계라는 뜻이죠. 백인태와 유슬기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 노래는 이탈리아 출신의 유명한 칸존의 뮤지션 지미 폰타나의 곡인데요. 영화 About, 어우,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그냥 나올 뻔했어요. 영화 About 이것에 삽입됐죠. 영화 속 주인공은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는데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이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영화 보셨나요? 이 영화 제목에도 있는 이것, About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세 번째 힌트 막 드릴게요.

오늘 퀴즈 세 번째 힌트막으로 헨리 클레이워크의 할아버지의 시계를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헨리 클레이워크가 영국 여행 중에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90년 동안이나 잠도 안 자고 똑딱똑딱 할아버지의 삶을 1초 1초 세면서 똑딱똑딱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계는 멈춰버렸고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라는 가사인데요. 시계와도 관련이 깊은 오늘의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힌트만까지 듣고 정답 보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아직 정답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자, 오늘의 정답이 들어간 단어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연을 볼 때 휴식, 이것을 뜻하는 인터미션, 출퇴근 이것, 수업 이것, 점심 이것, 약속 이것. 노래 제목으로는 강수지의 이것 속의 향기. 아, 이 노래 알아요. 장덕의 예정된 이것을 위해. 아, 이 노래도 알아요. 최진 작사 작곡의 이것에 기대어. 이거는 우리가 어젠가 그젠가 들었죠. 등이 있습니다. 자, 대형마트나 각종 매장에서 영업 종료를 알릴 때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기도 했죠. 딕패밀리의 또 만나요인데요. 이런 가사예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이것, 다음에 또 만나요.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뭐 더 이상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실수하기 전에 여기서 외나무다리 힌트 마무리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시네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쯤 되면은 뭐 정답보다 마지막 힌트막이 뭘까? 그게 더 궁금해지시죠? 마지막 힌트막 아름다운 곡 준비했습니다. 영화 사랑의 은하수 가운데 Somewhere in 이것. 이 사랑의 은하수는요. 이것을 초월한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판타지 로맨스 영화의 고전이죠. 개봉 당시에는 큰 흥행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것이 흐를수록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 덕분에 인생 로맨스 영화로 꼽히는 그런 인기를 얻게 된 작품인데요. 자, 영화 제목이자 곡 제목인 Somewhere in 이것. 자, 이것이 무엇인지 이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마지막 힌트막으로 영화 사랑의 은하수 Somewhere in Time 가운데 Somewhere in Time을 김지연의 바이올린, 아키라 에구치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막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 정답은 바로 시간, 타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네요. 자, 먼저 당첨자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답과 관계없이 모바일 쿠폰 받을 세 분인데요. 500번째 문자 보내주신 5883번님. 타임, 아주 중요한, 귀중한 시간이죠. 정답 맞춰주셨고요.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님은 2759번님이신데 인생 영화 About Timing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화 제목을 맞춰주셨지만 정답과 상관없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2000번째 문자 참여해 주신 4335번님은 정답 시간 정확히 맞춰주셨습니다. 세 분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또 그 외에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프란시스코 타레가의 그랑 발스 보내드립니다. 매츠 베르크스트롬이 연주하는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타레가의 그랑발스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누구 연주였죠? 매츠 베르스트롬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아, 제가 여러분들 사연 올려주신 거를 막 보다가 이렇게 갑자기 음악이 끝나버려가지고 잠깐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퀴즈가 너무 쉬웠다고. 이거 불만이신가요, 혹시? 어렵게 해드릴까요? 그래요. 뭐 쉬울 때도 있고 조금 어려울 때도 있는 거죠. 소리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집 근처 동물원 안에서 호랑이와 눈 맞춤하며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원님, 얼른 오십시오. 집 근처 동물원에서 호랑이와 눈 맞추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상상해 보니까 그렇다고 그 동물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고 동물원을 놀러 가셨을까요? 여러 가지 호기심이 나옵니다. 아무튼 또 더위를 또 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무서운 호랑이랑 눈을 맞추고 있으면 호랑이도 이렇게 눈 맞추고 있으면 참 이쁘겠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들리베 오페라 라크메 가운데 꽃의 이중창 자스민이 가득한 둥근 지붕 보내드리겠습니다.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그리고 메조 소프라노 수잔 그레이엄의 이중창 세바스티안 랭 레싱이 지휘하는 필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0: 빌리베 오페라 라크메 가운데 꽃의 이중창 자스민이 가득한 둥근 지붕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과 메조소프라노 수잔 그레엄의 이중창 그리고 세바스티안 랭레싱이 주연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5: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6: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7: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8: 여행.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9: 유동 골뱅이,
8: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10: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1: 경복,
10: 잠재력을 전문가로
11: 경복,
10: 4호선 캠퍼스.
1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0: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3: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칸타빌레 디주앙조 오프 17, 막심 벤게로프의 바이올린과 이안 브라운의 피아노 연주로 띄우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2: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5: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해.
3: 홈픽.
4: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4: 홈픽.
6: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7: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만약에 우리는 태풍으로 발이 묶이는 바람에 낯선 땅에서 재회하는 옛 연인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호치민의 택시기사는 은어에게 태풍의 이름이 캐슬린이라며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에 예쁜 이름을 짓지만 어떻게든 상처를 남긴다고 말해요. 그러고 보면 사랑도 태풍을 닮았어요. 뜨겁게 사랑하고 예쁜 추억을 쌓아도 헤어진 사랑은 결국 상처를 남긴다는 걸 영화는 은호와 정원의 사랑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줍니다. 태풍 돌핀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 폭풍처럼 휩쓸고 간 지난날의 사랑을 돌아봅니다. 태풍은 상흔을 남기지만 또 모든 걸 뒤흔들어 새롭게 하는 힘도 가지고 있어요. 삶을 뒤흔드는 경험 속에서 내딛는 걸음걸음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인사드리는 최강의 영화 음악 첫 곡으로는 만약에 우리 중에서 적재의 By Your Side 들으셨습니다. 생방송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늘 생방이었는데요. 거의. 네, 오늘따라 이렇게 같은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있다는 게 참 안전하게 느껴지고 참 좋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참 좋다. 이 By Your Side를 들으면서 이 무더운 날 이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녕하다는 것이니까요. 영화 오프닝에서 택시기사가 한 이 말은 은호와 정원의 뜨거웠던 사랑 그리고 재회를 암시하는 중요한 복선으로 등장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나저나 태풍 돌핀 아 부디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요. 아 근데 이것도 문제인 게요. 한반도를 비껴가면 지금도 더운데 더 더워지고 관통하면 물폭탄의 재난이고 늘 그렇지만 아 올여름도 쉽지 않습니다. 영엄씨들 우리 같이 힘내보아요. 네.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또 체력 이런 거 체크해가면서 조심하시고요. 왜냐면 뭐 김포, 인천에서 어르신들 막 쓰러지시고 막 농사 짓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일단 농사를 짓다가 폭염 때문에 사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일단 괜찮다고 해서 나가서 밭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저는 걱정되더라고요. 네. 조심하시기 약속입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내일은 수요일. 원래는 영화 퀴즈가 있는 날이죠. 그런데 8월 달에는 요일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목요일에 영화 퀴즈로 한번 찾아뵐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일은 퀴즈가 없다는 거, 목요일에 만나자는 거, 그리고 목요일에는 8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보이는 라디오로 한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랑지파니님, 네, 바이 유어 사이드 나오는데 전 이 노래만 들으면 힝 영화 장면이 떠오르네요.

0: 그러면서 심장이 쿵 해버려요 하셨네요. 그렇죠. 와, 뭔가 아련해요. 네. 자,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9390,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 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네. 민트님, 음악이라는 게 신기해요. 이티다 했는데 진짜 이티고. 이거 해리포터.

해리포터 같은데 그럼 해리포터가 나오고 머릿속에 각인돼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우왕 음악의 힘이란 무흇 행복해요 하셨네요. 그런데 땡 반제 제왕이었습니다. 반전이죠. 그래도 그 느낌이 생각났다는 거는 정확한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방금 전에 들으셨던 곡은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 매니 미팅스. 참고로 반지 원정대를 찍은 장소는 지구 반대편 뉴질랜드입니다. 네, 지금 겨울이죠. 부럽다. 그쵸. 그리고 앞서 들은 곡은 달까지 가자 하는 이티 플라잉 테마였습니다. 이 곡은 오채법식님이 이티 음악이 이렇게 시원했나 싶어요. 반가워서 그런가 봐요 했는데요. 아 진짜 되게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정말 반가워서 그런 걸까요? 예전에 신지 아나운서가 체험음 DJ이던 그 오랜 시절에는 신지 아나운서님이 이티 플라잉 테마를 좋아해서 많이 틀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래서 또 더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반가워서 아 시원하다 이렇게. 그런데 아까 해리포터 OST 인 것 같다고 하셨던 분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봤던 영화가 제인 오스틴 그 소설이었는데 그 오만과 편견 작가 센스 앤 센서빌리티 우리 PD님 어떻게 아시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앞에 센스 앤 센서빌리티라고 써주셨어요. 맞아. 센스 앤 센서빌리티였는데 그걸 누가 추천해 주면서 그랬어요. 제인 오스틴 그 소설 오만과 편견 그 영화라고 소개해 줬는데 제가 센스 앤 센서빌리티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 맞다 센스 앤 센서빌리티 하더라고요. 네. 그 뭉텅이가 기억나는 거죠. 그냥 뭔가 이렇게 뭉텅이가. 그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비슷한 영화라고 착각했는데 작가가 같아요. 그래서 아 참 재밌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키무루룩님 자전거 타고 하늘 날고 싶어지네요. 더 더우려나요? 우리가 많이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주바보님. 강희님 서울 11시부터 폭염 중대경보 발령 더위 조심하세요. 알려주셨어요. 그러게요. 사상 처음으로 서울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죠? 말만 들어도 참 무서워요. 강디러브님 새벽부터 30도가 넘고 너무 덥네요 강디 하셨고 앤디님은 더운 게 아니고 너무 뜨거워요. 외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무탈하길요 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늘 있었고 하지만 아 또 요즘 유럽에 그 이상기온 소식도 있고 제가 자주 가는 아프리카는 제가 눈으로 엘니뇨 현상 때문에 강이 다 말라붙은 것을 보고 식량이 없는 것 그 기후 난민들이 생긴 것들을 보고 하면서 와 진짜 이게 실제화되어 있는데 그 기상이변이 아 우리가 서로 오늘 내일 서로서로 걱정을 하긴 하지만 정말 그 세계적인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 차원에서 큰 발표가 있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이 걱정돼요. 한 명이 뭐 쓰레기 줄이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도 없어서 좀 저는 너무 걱정되지만 그거 있잖아요. 요즘 영웅 스파이더맨 이런 영화들 막 이렇게 화제되고 있지만 사실 큰 영웅들을 바란다는 것은 뭐 작은 영웅들이 작은 서민들 보통 사람들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는 큰 세상이 바뀌잖아요.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환경에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소리를 내주셔서 뭉쳐야 이런 큰 세상이 변하는 거 아닐까 하는 세상이 생각이 들어요. 너무 걱정된다. 이거 진짜 위험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생각해 보면서 또 마침 또 7638님은 마침이 아니라 생신을 맞이하셨네요. 네, 오늘 60번째 맞이하는 제 생일입니다. 오늘도 연

날과 다름없이 저는 집안일을 하고 장조림용 소고기를 찢으며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매일 아침 사랑과 감사라는 메모로 알림을 설정해두고 마음을 깨우고 있어요. 감사와 사랑을 보내며 오늘 생일을 자축하려고 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네, 이런 소중한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나우앤덴 중에서 아티스트의 슈가 슈가로 기분 전환해보고요. 예스터데이 중에서 더 비틀즈의 오블라디 오블라다 신나게 듣고 오겠습니다.

와,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네요. 네. 음악 덕분에 좀 시원해지는 기분이네요, 라큐님. 그러니까요. 네. 인어공주가 완주에 사는 도시래요. 완도 도시. 뭐야, 치료사님. 더 시원해졌어. 더 시원해졌어요. 오, 네. 아, 바다 가고 싶다. 휴가 끝나고 오늘 첫 출근했어요. 하셨습니다. 요네즈님. 네, 모 DJ님이 휴가 갔다 오셔서 어저께 컨디션 엄청 좋으셔가지고. 네. 모 DJ님이 그러셨었는데. 네, 또 오늘 또 컨디션 참 좋으시겠어요. 하지만 유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것으로 또 사는 거죠. 잠깐은 휴가로 또 시간들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들으신 곡은 인어공주 언더더시 맞고요. 박혜웅님 신청곡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날도 더운데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네요.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한 바다를 상상해 봅니다. 바닷속으로 퐁 들어가는 상상을 하며 신청곡으로 영화 인어공주 중 언더더시를 신청합니다 하셔서 들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9018님, 남편이 휴가라 음악 함께 듣고 있는데, 휴가 허니, 예전에 많이 듣던 음악이라 반가워하네요. 내일부터 출근하는 남편, 화이팅, 힘내시오. 아, 다들 비슷비슷하네요, 일상이.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갈 길이 멉니다. 4519님, 체온이 낮은 편이라 전이 더위도 그럭저럭 견딜만 한것 같아요. 낮엔 선풍기 틀고 밤에만 에어컨 조금 켜면 딱이에요. 요즘 같을 때 가장 부러운 분이죠? 그럼 저도 체온이 낮은가 봐요. 전 더위를 되게 잘 견디거든요. 그래서, 아, 저도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고양이들도 약간 더위를 덜 타잖아요. 개들은 더워 죽으려고 하고. 근데 그런 것들도 약간 특징 차이인가 보죠? 근데 오늘 집 나서는데 저희 고양이도 이렇게 축 처져서 자고 있더라고요. 너무 맘 쓰였어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외출하실 때 신경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선풍기 켜놓기도 그렇고, 동물이라고 아무것도 안 켜놓고 나가기도 그렇고, 그쵸? 문 닫아놓고 가면 안 되고. 네. 마음이 많이들 쓰이실 것 같아요.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릭백송 감독의 드라큘라 러브테일 시사회 초대하려고요. 드라큘라가 40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운명을 만나는 다크 판타지 로맨스예요. 시사회 날짜 알려드릴게요. 13일 목요일 저녁 용산 CGV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드라큘라 본인 성함도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네, 아까 센스앤센서빌리티 또 얘기를 한참 했더니 척키님이 센스앤센서빌리티 OST 틀어주시면 안 되나요? 하셨는데, 네, 아까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네, 지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영화 참 재밌더라고요. 어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오만카 편견의 그 베이스, 그 시대적 느낌, 그 사회적 느낌이 여실히 그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세팅이. 그러고 엠마 톰슨하고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를 또 어마무시하게 잘해요. 모든 주연이 연기를 잘하지만 뭐휴 그랜트는 뭐 등장하자마자부터 이미 캐릭터를 입고 나오셨고 아 재밌더라고요. 원래 제목이 책 제목이 이성과 감성이라고 하던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케이트 윈슬렛이 감성이에요. 그리고 엠마 톰슨이 이성이죠. 그러니까 같은 상처를 받고 같이 사랑을 하는데도 이 나오는 아웃풋이랄까요? 느낌이 전혀 다른 거죠.

방식이. 그러면서 그둘 사이가 또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는 그 자매애도 아, 정말 볼만하고 진짜 좋았어요. 노래 띄우겠습니다. My Father's Favorite.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척키님, 어? 이 노래는 정말 틀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럼요. 정말 틀어드리죠. 신청해 주셨죠, 척키님?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중에서 엔야의 오리노코 플로우 들으셨습니다. 네. 아, 척키님이 신청하신 곡이 센센 셀사빌리티였군요. 여튼 방금 들으신 곡은 오리노코 플로우였습니다. 네. 곡들이 다 참 시원하네요. 그쵸? 네. 0896님, 강희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알려드려요. 센센 센서빌리티 리메이크 작품. 제가 좋아하는 영국 배우들 한가득으로 올해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듯요. 아, 올해 가을에 리메이크 돼서 새롭게 해석한 버전이 나오네요. 아, 이것이 고전의 매력이죠. 아, 또 궁금하네요. 아, 궁금하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8016님, 여기 태백은 22도, 해바라기 밭에 이슬비가 오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슬비, 반갑네요.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파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8: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9: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0: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0: 잇몸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여러분이랑 함께 한 시간 놀다 보니 어느덧 끝날 시간. 아, 놀다 보니 좀 그러네요. 일하다 보니 함께 끝곡입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중에서 유투의 시티 오브 블라인딩 라이츠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같은 폭염의 나날엔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몸이 축축 틀어져서 그냥 몸무게 때문이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늘어져서 무거운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외출할 때 최대한 가방을 가볍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안 돼요. 양산, 선크림, 손수건, 얼음물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드는 생각이 아 그냥 나가지 말까? 걸어내고 가벼워지면 덜 덥게 느껴진다는데 덜 덥기 위해 챙겨야 할 게 오히려 많지요. 그래서 안 그래도 무거운 더위가 이고 지고 가야 하는 짐처럼 느껴지나 봐요. 지금은 쉬어가고 싶은 그늘 같은 시간 내려놓고 짐 좀 한번 풀어봅시다. 무거운 가방도 오늘 하루 생존용품처럼 준비한 그 마음도요.

0: 쿨 슬퍼지려 하기 전에 강민성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덥다 덥다 그냥 더워 죽겠다. 몸은 덥지만 기분은 시원한 선곡 블라썸님. 첫 곡부터 짱! 차 안에서 완전 깜놀 너무 좋아요. 9567님.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폭염인 날씨에도 겉옷은 꼭 챙겨요. 냉방병이 이리 무서운 줄 몰랐어요. 0419님. 요즘은 그러니까 냉방병이면 냉방병, 뭐 이렇게 열사병이면 열사병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다 같이 걸린대요. 이게 뜨거웠다, 너무 추웠다, 이게 반복되니까. 그래서 건강 정말 잘 챙겨야 됩니다. 몸이 너무 무겁죠. 아, 분명히 살찐 건 아닐 거예요. 몸무게 재봅시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송실 사이버대에서 수! 실력자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0: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3: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3: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진짜로 오늘따라 1과 2분의 1 청량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 진주님 말대로 뭔가 시원하네, 이 노래. 오늘 들으니까 이글파이브 오징어 외계인 8680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투투 1과 2분의 1. 저녁이면은 몸이가 그냥 인절미 늘어지듯이 쭉 처져요. 점심 먹으러 나가는 길이 이렇게 고충일 수가 없네요. 0204님, 요즘에 몸에 힘 없는 거 맞죠?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다들 좀 힘들죠? 나만 힘든가 했는데 다들 이렇게 인절미시군요. 1210님, 내일 이사인데요. 들어오시는 분들 청소할 시간 없이 바로 이사라고 남편이 땀 뻘뻘 흘리면서 화장실, 주방 청소하고 있어요. 깨끗한 집을 인계하고 싶대요. 어머,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또 흉흉하니 뭐 이사 갈때뭐 온갖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갔네 마네 이런 얘기들 하도 들으니까, 근데 이사 들어갔을 때 깨끗하게 청소된 집을, 물론 뭐 입주 전 청소 뭐 이런 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먼저 사시던 분들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갔으면은 복 받아야죠. 커피 두잔 받으세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0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2985 9399님이 신청하신 듀스 여름 안에서 Triangle Love Is.

0: 유승범 질투 박수진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정현준의 파일럿. 이 드라마들이 저희 어릴 때 드라마라서 OST를 들으면은 그 어릴 때 뭣도 모르지만 그냥 질투 들으면 이렇게 마지막 엔딩씬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그 드라마를 못 보신 분들도 그 장면은 다 아실걸요? 오늘 무슨 날? 오늘 제 페이보릿 띵곡들이 줄줄이 나오네요. 아, 차에서 못 내리겠음. 더운데 신나는 선곡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방학이라고 신나고 음악도 너무 좋고 기분 러블리. 9567님 오늘 진짜 나 땀나 짜증나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뽀송해진 기분이에요. 새벽 4시 출근해서 퇴근합니다. 아, 바로 그냥 쭉 끌고 들어가시네. 7326님.
1: 야외에서 일은 정말 힘들어요. 항상 일하며 듣다가 오늘은 차 안에서 시원하게 듣네요.
0: 빨리 들어가 주무세요. 큰일 납니다, 진짜. 얼른 시원하게 샤워하시고 뻗어버리세요. 127 하나님. 사랑하는 새 아들 점심을 위해 김치찜을 하다가 엄마 찜이 될 것 같아요. 아들들아 열공했으니 맞자 맞아.
2: 오, 그래도 벌써 일어났네? 다른 집 안 일어난 집도 수두룩한데. 아니 일어나서 열공을 했어? 점심을 먹어?
0: 아유 127 하나님 행복하시네요.
2: 지금 손 들어봐요. 우리 집에는 아직 안 일어났다 하시는 분들 아마 손을 줄줄이 들으실걸요?
0: 잔나비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투민맘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장범준 추적이는 여름비가 되어 카더가든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9317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8: 콜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양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더스데이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80%,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FT 아일랜드 사랑아리 한송이님의 신청곡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2: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4: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5: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해.
3: 홈픽.
4: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4: 홈픽.
6: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0: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BTS 작은 것들을 위한 시 6684님이 차 뒷자리에 탄 두 녀석이 너무 시끄러워서 괴로운데 이 노래 틀어주시면 조용해질 것 같아요. 따라 부르지 않을까요? 노래가 낫지 그래도, 그죠?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Moisture Up 아일릿 마그네틱. 눈나야님이 저 내일 모레 강릉 가는데 오늘 선곡 드라이브 리스트로 콩찜 찜콩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내일 또 들으시면 되잖아요. 열만을 내일도 좋을 건데요. 응? 우리는 매일매일 좋아요. 0816님 점심 먹고 항상 산책했었는데 어제와 오늘은 도저히 나갈 용기가 안 나요. 사무실에서 수영 씨와 함께합니다. 예, 한 낮에 땡볕 아래에서는 그냥 그 복도 왔다리 갔다리 아니면 제자리 걷기 좀 이렇게 빠르게 그런 거라도 그게 나아요. 이 땡볕에 아무리 뭐 양산 쓰고 뭐 하고 해도 훅훅 대프리카에서 소식 전합니다. 매일매일 38도 39도 하다가 어제는 41도를 딱 찍더니 41도 찍었어요. 오늘은 34도 밖에 아 시원하다. 뭐 처서가 3주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잘 살아보겠습니다. 운동 나왔다가 시원한 커피 마시러 들어와서 사연 보냅니다. 6268님. 41도요. 망통님도 양프리카 양양? 양양? 양 어딜까? 양산. 그러니까 다 너도 나도 우리가 더 덥다. 36도면은 지금 대프리카는 41도래잖아요. 40도 안 넘으면 얘기를 하지 말래잖아요, 지금. 우리도 어제 36도 찍었단 말이야, 목프리카도. 근데 오늘은 안 찍네. 아니요. 지금 36도 찍었다. 찍었다. 3시에 38도 된 2시에 된대. 아이, 2시 안에 돼야 되는데. 내가 얘기할 건데. 아깝다. 비비 밤양갱 행복한 사람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볼빨간 사춘기 초콜릿

0: 성시경 한 번 더 이별 6422님 하동군 아니고요. 하동균. 하동군에서는 하동균 씨를 꼭 축제 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정말 그녀를 사랑해줘요. 4894님 남편이 저보고 휴가 계획 세우래요. 제가 하지 않은 대로 하겠대요. 그래서 자기야 바닷가 갈까?
1: 에이 덥잖아. 해수욕도 못하고.
0: 그런 예쁜 카페 다닐까?
1: 아휴 요즘 더워서 카페 사람 진짜 많대.
0: 그럼 극장 갈까? 아유 뭐 그렇게 보고 싶은 영화가 없는데.
1: 아무데도 못 가고 결국 집콕하고 있어요. 너무하지 않나요? 물어를 왜 봐요? 응? 그냥 저기 본인 가고 싶은 데를 해가지고 나와 이렇게 해야지.
0: 이거 할까? 저거 할까?
1: 다정하지 마란 말이야. 다정할 때만 해야지. 그냥 상여자로 그냥 가자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해야지. 근데 뭐 둘 다 없는 말은 아니에요. 더우니까 해수욕 뭐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고 카페 많죠 사람 더우니까. 영화 보고 싶은 거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그러면 그때서야 또 얘기하면 싸움박질밖에 안 돼요. 그냥 계획 세운다 하는 사람이 그러면 잔말 말고 따라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커피 두 잔 드릴 테니까 카페 가. 사람 많이 있어도 가라 말이야. 어유 군자맘님이
0: 내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2: 비슷비슷해요.
0: 어유 막 난리 났어. 우리 남편 얘긴가요? 스마일리삼.
2: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대화를 하지 마라 했잖아요.
1: 그냥 이거 하자. 그럼 바로 행동에 옮기고 뭐 얘기하려 그러면 먼저 그냥 쑥 앞으로 가요. 아니면 뒤서거나 앞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항시 거리 두기를 하라 말이에요.
0: 9948님 40년 가까이 된 지인들과 내일 목포 여행 떠납니다. 지난달 친구 아들 결혼식장에서

여행 얘기가 나왔고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근데 왜 흥이 안 날까요? 진짜 요즘 날씨로는 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약속이니 가야겠죠? 신한 퍼플섬 무료로 들어가기 위해 작은 보라색 가방. 아, 보라색을 지참해야 되는 뭐 룰이 있나 보다. 그러면 섬 자체가 다 퍼플이에요? 퍼플은 내 색깔인데. 아유, 또그 와중에 8909님, 우리 마누라가 그러는데? 존박, 여름은 돌아와. 김현철, 조지, 드라이브.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광고 전에 이무진 살다 보면 들었고요. 오늘 끝곡 별이님이 신청하신 JS 종로에서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방일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

0: 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1: 헐,
2: 몽잘 바디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0: 잘 만들었다, 몽잘.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식은 교육이나 경험, 연구를 통해서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고,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을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식은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 아는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천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저 한동준은 지혜로운 갈매기떼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2시간을 현명하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0: 2026년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한동준의 팬팝스 첫 곡은 Shine on Little Love. Electric Light Orchestra의 노래 팬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지식과 지혜. 아, 지식은 사실 뭐 그렇게 저는 제 생각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지혜롭게 사는 거는 쉽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혜롭게 사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물질 만능의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6312번으로 지혜로운 거는 오직 한동준의 올드팝을 듣는 게 최고 아닙니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찰손 부러워서님이 와 선곡이 이 더운 날 머리에서 별이 띵해보네 그러셨습니다.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철의 여인님도 사랑하는데 지식보다 지혜가 필요하죠. 오늘도 병캉스로 더위를 잊으며 출차갑니다 하셨어요. 병캉스라는 건 무슨 얘기죠? 어디 아프신가? 8735번으로 두세 데이트 시작할 때 나오는 시그널 뮤직 어떤 음악이에요? 두세 데이트 언제 두세 데이트는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네? 두세 데이트는 더 이상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는 한동준의 FM 팝스예요. 한동준의 FM 팝스. 저희 그 시그널 음악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동준의 FM 팝스 시그널 음악. A Flock of Seagulls의 A Space Age Love Song이라는 음악이에요. 청취율 조사할 때 무지하게 불리합니다. 우리는. 너 이 프로그램 제목을 잘 모르세요. 어유 이분 좋은 데가 계시네. 3545번으로 여기 어디예요? 여기도 하여튼 제가 상호는 말씀드릴 수 없고 되게 좋아 보이네요.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2시간 동안 꽉 채웠어요.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저희 CBS의 자랑 레인보우만 있으면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5: 콜레스테롤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로라 브레니건의 The Lucky One, 바나나라마의 I Heard a Rumor, 그리고 글로리아 스테판의 Turn the Beat Around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쿨시언님이 오늘 친구 생일이라서 몸보신으로 황제 해물 누룽지탕 탕수육 먹고 카페로 가는 중입니다. 아 더워서 그런지 나이 탓인지 친구들이 예전 텐션이 없다고 해서 동준님 방송 듣고 크게 듣고 있어요. 신나요. 고맙습니다. 아, 나이 들면 텐션이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분위기가 이렇게 축 처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김민숙 씨, 아 좋아하는 가수네요. 글로리아 스테판. 뭔가 글로리아 스테판의 그 남미의 어떤 열정 같은 것도 있지만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따뜻함 같은 게 있어요. 예. 이게 무조건 신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뭔가 하여튼 이렇게 가수들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아픔을 겪고 제가 아픔을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느낌이 목소리에 뭔가 슬픔과 뭐랄까 그런 따뜻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요. 제 목소리도 약간 그 아니에요? 그냥 촐랑거리기만 해요? 알았어요. 4311번으로 아이 덥고 힘들었는데 좋아하는 노래 글로리아 스테판 노래 들으면서 헤드뱅잉 해봅니다. 짐 옮기고 운전하는 남편 수고했고 고마워. 하셨습니다. 아이고 김명수님은 지금 CBS 길 건너 백화점에서 점심 해결하고 시원하고 조용한 모퉁이 의자 앉아서 방송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아, 요 근방에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노래 또.

오늘 40년 넘게 제 곁을 지켜준 필름 카메라를 새 주인에게 보냈습니다. 카메라 가방은 텅 비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오래된 추억으로 가득 찼네요. 70년대 후반 저는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처음에 저는 다른 동아리에 들어갔지만 선배들의 단체 기합을 견디지 못하고 사진반으로 옮겼는데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사진반 생활은 사계절 모두가 추억입니다. 봄에는 꽃망울을 찾아 학교 담장을 넘어다녔고 여름엔 수영장과 바닷가를 누볐죠. 가을에는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과 코스모스를 찾아다녔고 겨울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재래시장에서 셔터를 눌렀습니다. 특히 노점상 할머니 얼굴에 깊게 새겨진 주름은 흑백 사진으로 담아야 가장 아름답다고 믿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1년에 두 번씩 사진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국화꽃이 필 무렵에 열리는 종합전과 사진반 자체 전시회였습니다. 저와 친구는 야경 사진을 찍으려고 몰래 은행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가 경비원 아저씨한테 들켜서 학교에 인계된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추억이 돼버렸네요. 전시회를 앞둔 어느 날 사진반 암실에서 밤을 꼬박 새면서 필름을 현상하고 사진을 인화했는데요.

당시에는 현상액과 정착액 냄새마저도 젊음의 향기처럼 느껴졌죠. 밤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카세트 테이프에서 바로 이 노래가 흘러나왔고 저는 졸음도 잊은 채 사진을 한 장 한 장 정성껏 건져 올렸습니다. 밤샘 작업이 끝나고 나서 다 쓴 현상액을 친구한테 버리라고 부탁하고 사진반 문을 나섰는데 학교 성당 앞에 있는 연못에 사는 물고기들이 모두 배를 하얗게 드러낸 채 둥둥 떠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친구가 현상액을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그냥 연못에 쏟아버린 거였죠. 이 사건으로 학교는 발칵 뒤집혔지만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결국 그렇게 묻혔습니다. 오늘 카메라를 떠나보내면서 그 시절의 웃음과 설렘 그리고 아직도 미안했던 그 사건까지 함께 떠올랐네요.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40년이 넘었는데 그 사건은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건가요? 오늘은 그 시절 사진반 암실에서 밤새 사진을 인화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그 노래를 제 보석성으로 신청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현상액 냄새와 암실의 붉은 불빛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했던 청춘이 다시 찾아오는 것 같거든요.

0: 내 마음의 보석성
1: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Woman in Love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에서 김용관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저는 읽다가 사진을 직업으로 택하셨나 그랬더니 사진은 직업은 아니었고요. 어렸을 때 취미로 이렇게 찍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사진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 사진반 들었는데 물론 카메라는 없었죠. 카메라가 워낙 고가여서 집에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집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무조건 그냥 사진반에 들고 싶어서 그냥 들었던 거죠. 재밌었어요. 근데 암실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암실에서 하여튼 별의별 사진들 다 저기 현상하고 인화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7944번으로 40년 동안 사진 추억 오래 기억되실 듯 저도 사진전 좋아해서 가끔 다녀옵니다 그러셨어요. 여행님도 낭만적인 학교 생활이었네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멋진 학창시절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현상에 그런 거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원래. 제주 사는 육지천사님이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자백의 보석송이군요. 그러셨어요. 예. 김용관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바의 Take a Chance on Me, 둘리스의 And I Wish.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0: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이형약품.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6: 격리나라.
7: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8: 1533-1566 세라하임.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신기로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센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센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의 팬팝들은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1부 끝곡 앵글버트 험퍼딩크 노래 레 비클렛 드 빌사이즈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0: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0: 홈픽.
9: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0: 홈픽.
9: 홈픽.
12: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3: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강통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The Tide is High, 블론디의 노래로 FM 팝스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Sunshine 8님이 시원한 노래가 나오네요. 좋아하는 노래기도 하고요.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좋아하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 기분이 좋아지면서 약간 시원해지기도 하죠.

0: 미네르바의 바깥 캉스 님이 다방에서 뜨아 한 잔 먹고 나니까 열불 나서 아로 한 잔 더 마시고 있어요. 아 요새 뜨아 하긴 뭐 그냥 끝까지 뜨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끝까지 아아만 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한겨울에도 아아. 그래서 뭐라 그러더라? 그 얼주가? 예, 네, 얼주가라 그러더니. 아, 근데 아직도 하여튼 한여름에 뜨아 드시는 분 계시네요. 하여튼 커피를 두 개 다 드시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만 마시세요. 커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밤에 잠도 잘 안 올 수 있고 요즘에 또 열대야인데 또 뭔가 잠 제대로 못 이룰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티님이 종로 1가 4층 5층에 있던 음악다방 이름이 생각나시는 분 계실까요? 당시 DJ도 유명했던 분 같은데 비엔나 커피 시켜놓고 어깨에 힘주고 신청곡 적어서 리퀘스트 박스에 밀어넣었던 곳. 야, 갑자기 거기가 생각나는 이유가 뭔지. 4층 5층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아음악다방은 무아음악다방이라고 있었어요. 그 1층 무교동이죠. 그러니까 종로 1가 맞습니다. 종로 1가에 무아음악다방이라고 있었는데 박원웅 선생님이 거기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박원웅 선생님이 거기서 DJ 하셨었거든요. 저 박원웅 선생님 한번 보려고 거기 어렸을 때 갔던 기억이 납니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거 제 생각에는 거기가 4층 5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FM팝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동준의 FM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인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실시간으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만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이요.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6: 영월이래요.
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6: 영월이래요.
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7: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8: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Modern Talking의 Brother Louis, London Boys의 Harlem Desire, 그리고 CC Catch의 Heaven and Hell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유로 댄스 어떨까요? 좋죠.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생각이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네. 죄송합니다. 9035번으로 남편 휴가 내일까지인데 어제는 자동차 등록 행정보고, 오늘은 면허증 갱신하고, 오후에는 나의 손발이 되어준 15년 된 에마 정비하는 중이라고. 그동안 미뤄뒀던 일을 남편과 다니며 보고 있네요. 날씨도 없고 사람 많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휴가가 내일까지인데 다 일 보셨네요. 미뤄뒀던 일들을 휴가 때 많이들 하세요. 아까 그 너티님이 종로 1가 음악다방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랬는데 제가 무아음악다방이라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시네요. 예, 무아 맞대요. 유명했죠 그때. 그때는 딱 다방이 음악다방이었어요. 그때 DJ들이 다 있었고 음악 아주 큰 스피커로 좋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들려줬죠. 거기서 음악 들으면 아주 아유, 가슴이 쿵쿵. 하긴 뭐 나이트클럽이나 롤라장도 그랬지만. 자, 노래 두 곡입니다. 머라이어 캐리와 휘트니 휴스턴이 함께 부르는 When You Believe,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와 스티비 원더가 함께 부르는 My Love.

Tom Jones의 Green Green Grass of Home 그리고 Elvis Presley의 Suspicious Minds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0810번으로 종로의 무하다방은 고 박원웅 님이 운영하셨죠. 직접 DJ도 하시고요. 그 시절 젊음의 장소였습니다. 2층 히다방, 2층에 히다방, 3층에 무하다방, 4층은 르네상스라는 음악 감상실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귀퉁이에 그 화신백화점, 그렇죠. 화신백화점 옆에 있었죠.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허전진 님이 인천공항 가는 길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딸이 휴가차 들어오는데 이렇게 더운 줄 알면 다시 돌아간다고 하지 않을까요? 건강하게 지내다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날씨가 뜨거워도 딸 마중 가니까 더운 줄 모르겠어요. 그러셨습니다. 예. 아, 캐나다에 있는 딸을 예, 만나러 가시는 거군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얼마 만에 만났는지는 지금 얘기를 안 해주셨습니다만. 예.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데뷔 분의 You Light Up My Life. 아, 이 노래 또 얼마나 듣는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랜만에 듣나? 카펜터즈의 Yesterday Once More까지 두 곡입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타이틀 다림 티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7: 아까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는 7325번으로 신청하셨고요. Yesterday Once More는 별빛 지은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제가 다 소개를 못해드려요. 항상 이렇게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오늘 끝곡은 웨스트라이프의 노래입니다. I wanna grow old with you.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협계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우리가 신날 때 하는 말 있죠. 아싸, 야호, 나이스. 그런데요, 요즘 젊은 세대는 이런 감탄사를 쓴다고 합니다. 야르,

무언가 신나고 기분 좋은 순간. 우와, 진짜 야르다! 이렇게 하는데요. 감탄이 많다는 건 그만큼 즐거운 순간을 잘 발견하고 있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기분 좋은 노래 들으시면서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거북이 빙고였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야르 그런 거예요. 뭐 짜장면을 먹을 때 한 그릇 한 젓갈을 딱 뜰 때 짜장면 야르 하면서 먹는 거죠. 그거보다는 왠지 이 거북이 빙고에 나오는 것처럼 아싸 이게 더 확 와닿는 것 같지 않습니까? 4105번으로 아싸 좋아하는 거 빙고 나올 줄 알았어요. 심오키 씨 중학생 딸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여남주 씨 어? 저희 때도 쓴 말이에요. 70년대생이에요. 그래요? 어? 저 뭐 비슷한 세대인데 말이죠.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동네마다 다른가? 아무튼 요즘 그런 말들을 젊은 친구들이 쓴다고 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 참여하세요.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3: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0: E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0: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1: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0: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0: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샤볼데이.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 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7: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6: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영원한 나의 사랑 두 곡이었습니다. 이동학 씨가 김희진 씨 차분하고 예쁜 목소리 좋은 노래와 편안한 쉼이 있는 이 시간 너무 좋아요. 둠치둠치 적어주셨는데 예 차분하고 좋은 음악들 또 때로는 신나는 음악들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노래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더운데 감기가 웬 말인지 에어컨 없이 살 수가 없는데 어쩌란 말인지 47126번으로 주셨는데 감기 걸리셨군요. 뭐 에어컨 바람이 감기에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덥게 에어컨 사용 안 하고 있으면 더 안 좋아질 듯합니다. 좀 몸이 편하게 있어야 되니까 적절하게 에어컨도 가동하시고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 나이,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오래된 노래지만 이 노래 들으면 이렇게 살짝 업되는 그런 기분도 있어요. 칼라예요. 후회하고 있는 거야.

디바의 노래 왜 불러 4894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함께했습니다. 최성만 씨가 여름 노래하면 왜 불러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 디바의 왜 불러가 맞는 거겠죠? 여름에 잘 어울리잖아요. 그거 아니면 뭐 송창식 씨의 왜 불러 이건 아닌 거죠?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두 사람.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잠깐만 밖에 나가도 아 뜨거! 자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화요일 승식이가요 화순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1: 화순 씨, 아 강원도로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2: 네, 재밌었어요. 그런데요, 해수욕장 갔다가 발바닥에 불 날 뻔했어요.
1: 아 왜요? 아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2: 아니요.
1: 아니 그럼 발바닥 비비면서 뭐 춤이라도 췄어요?
2: 아니요. 저 춤 못 춰요. 이것들 때문에요.
0: 그러면서 화순이가 노래 두 곡을 보내옵니다. 화순이가 해수욕장에 갔다가 무엇 때문에 발바닥에 불이 날 뻔했을까요?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들으시고요. 정답 적어서 샵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오늘도 역시 추첨을 통해서 통기타 한 대, 올인원 영양제 10개, 부산 완탕 밀키트 10개, 무알콜 샴페인 세트 10개 선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선착순 아니니까 너무 급하게 안 보내셔도 됩니다. 좋은 음악 두 곡 들으시고 보내셔도 됩니다.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나갑니다. 화순이가 왜, 뭐 때문에 발바닥에 불이 날 뻔했을까요? 자, 노래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김영웅 씨의 노래였어요. 정답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힌트를 제가 친절하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가면 신발 속으로 자꾸 이게 들어와요. 어릴 때 이걸로 성을 쌓아본 추억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나만 더 할까? 이게 생각이 나네. 몇 년도였나요? 이 드라마, 이 시계 드라마가 인기였죠, 아주. 나 떨고 있니? 예, 여기까지만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음악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승식이 화순이 퀴즈. 정답 더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동안 노래 하나 또 들어볼까요? 키보이스, 바닷가의 추억, 0806번으로 신청하셨어요.

바닷가의 추억들 떠올려 보셨습니까? 오늘 승식이 화순이 퀴즈 정답은 모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 조관우 모래성 그리고 임영웅 모래알갱이 힌트곡이었죠. 7564번 모래 어릴 때요. 아 이분은 다른 접근을 하셨네. 어릴 때 학교 철봉 및 모래에 동전 많았어요. 거기도 모래가 쫙 깔려있죠. 철봉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거나 이러면 나도 모르게 동전들이 밑으로 떨어져서 야 그걸 그렇게

뒤져서 찾으셨나 봐요. 1315번 지금 해수욕장에서 음악 들어요. 매트를 두 장 깔아도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뉴스 보니까 해수욕장에 많은 분들이 안 가신다고 이런 모습도 있던데 아무튼 뜨거운 이 햇살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760번 애들 어릴 때 바닷가에서 놀다가 온몸에 묻은 모래 닦이느라 그땐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또 많이 그립습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다 컸겠죠 그 아이들이. 7540번 딸이 모래 그림을 좋아해서 작년에 샌드아트 배우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는데 모래 그림, 샌드아트를 배우면서 표현력이 늘었습니다. 야 이거 참 신기하던데. 모래 이렇게 뿌려놓고 손으로 쭉 그림이 그려지는 잘하셨네요. 자, 이 외에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나기 전에 가요 속으로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 올리고요. 따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승식이 화순이 퀴즈였습니다. SES 달리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유승범 질투였습니다. 가요 속으로 해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 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숲속을 걷는데 바람 한 점이 없어요. 시원한 음악이 있어서 그래도 행복합니다. 라고 김순례 씨가 사연 주셨네요. 바람 한 점 없다고요? 이야, 시원한 음악으로 그 바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계속됩니다. 1부 끝곡은 Simply Sunday의 노래 사랑해요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 드피야.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쉼 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누구 없소 한영애 씨의 노래죠. 박영철 씨가 신청하셨네요.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공연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송창식 씨 공연이에요. 송창식 씨가 함춘호 기타리스트 함춘호 밴드 그리고 유리상자 안예은 씨와 함께 이 감동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5일 토요일 6시 고향 아람누리의 아람극장에서 열리고요. 송창식 씨의 명곡으로만 채워질 이 송창식 콘서트. 원하시는 분들 앞에 공연이라고 먼저 써주시고요. 사연 신청곡도 함께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역시 두 분 추첨해서 각각 두 장씩 보내드릴게요. 자, 가요 속으로 2부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장미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이은주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올해 56세. 홍성여자중학교를 졸업한 이은주입니다. 저와 이은주는 홍성여중 3학년 8반에서 만났어요. 키가 크고 멋을 아는 모델 같은 친구였어요.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더 친하게 지냈는데요. 졸업한 후에 이은주는 서울시청 뒤쪽에 있는 동부화재 본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퇴근 후에 명동에서 만나 동대문까지 걸어가서 족발도 먹고 노래방에도 갔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의 잘못으로 연락이 끊어졌었죠. 힘들 때나 슬플 때 옆에 있어준 내 친구 이은주 꼭 만나고 싶습니다.

이문세 씨의 노래 난 아직 모르잖아요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올해 56세 되셨고요. 홍성여자중학교를 졸업하신 이은주 씨. 혹시 라디오 가요 속으로 지금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소개되신 장미 씨.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이제 134번째의 만남 기다리고 있어요.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같이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폭염이 사그라들 때까지 코로나 때처럼 배달 위주로 생활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 마트 댕겨와도 땀이 범벅입니다. 김경희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폭염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배달하시는 분들 얼마나 그 뜨거운데 이 바이크 이 바깥에서 얼마나 뜨거울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모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7493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얘네들도 많이 더울 것 같아요. 정광태 도요새의 비밀

소향 잊었니? 사랑의 듀엣이 부른 나 어릴 적에. 가사가 참 정감 있네요. 두꺼 봐 두꺼 봐 언 집 줄게 새 집 달라고.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4894번으로 주신 사연인데요. 남편이 턱걸이를 집에서 할 수 있는 이 턱걸이 그 제품 중고마켓에서 사왔어요. 설치를 하더니 한 일주일을 했나? 베란다로 다시 옮기더니 이제는 반값에 판다고 그 채소마켓, 그 당 거기 올리네요. 아니 왜 돈을 이중으로 쓰는 걸까요? 에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아니 뭐 마음에 안 드신 거죠 뭐. 기대를 가지고 물건 샀는데 그럴 때 있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어른이 돼도 이렇게 시행착오는 계속 일어나는

같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9358번 남편이 2년 전 가게를 정리하고 택배 일에 도전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도 택배 배송하는 남편에게 힘이 되고 싶어서 문자 보냅니다. 응원 부탁드려요.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 땀 많이 흘리고 살이 쪽쪽 빠지실 겁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화이팅 응원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택배 기사님들 고맙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거 남편한테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해봐요. 박지영 씨, 아까 모레 퀴즈 풀다가요. 승식이 화순이 퀴즈. 어릴 때 광안리에서 미아가 되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아버지가 제 손을 놓자마자 어디가 어딘지. 어떤 분이 미아 보호소로 데려다 주시고요. 엄마가 찾으러 왔던 기억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어휴,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짜릿하네요. 아, 박지영 씨 위로의 선물, 늦었지만 위로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5827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이런 차분한 음악을 이럴 때 들어봐야 돼요. 더 클래식 마법의 성.

하태수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벙! 맨발의 청춘이었어요. 그리고요, 김성호 씨의 노래죠. 김성호의 회상. 이 노래는 0558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자,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3523번으로 모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맞아요. 아까 퀴즈도 정답이 모래였고요. 이 노래 안 들으면서 봐죠. 조용필 씨 노래 중에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3523님. 하얀 모래 위의 꿈.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래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쉽게 많이 플레이되지 않는 곡이긴 합니다. 이게 보니까 1971년 발표된 노래인데, 자, 하얀 모래 위의 꿈. 제가 가사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DJ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3: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박인희 씨의 하얀 조갑이었습니다. 송창식 공연 티켓 당첨되신 분께는요. 저희가 따로 연락드렸고요. 선물 당첨 게시판에도 올려놓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대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어 안예은.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드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0: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2: 기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0: 전문가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엄마들 여름 3대 거짓말이자 오래된 유행어가 있어요. 수박씨 먹으면 배 안에 수박 열린다. 모기 물린 데는 침이 약이다. 그리고 이 말씀도 있죠. 가만히 있어봐. 하나도 안 덥지. 근데요, 딴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엄마 말처럼 해볼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게 더위가 좀 가시기도 했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가실 더위가 아니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는 엄마 말씀. 이 저녁에는 이렇게 해석해 볼까 봐요. 잠시라도 가만히 있어보자. 그렇게 더위가 가시는지 마는지 가늠하는 시간 가져보자.

엄마의 말씀은 진리예요. 달 보드레님이. 대학교 가면 살 빠져. 제가 우리 딸한테 한 거짓말인데 세보야님. 아바의 Does Your Mother Know?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8월 4일 화요일. 오늘 오후에 제가 CBS 스튜디오에서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밖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밖에 사람이 얼씬도 하지 않는 대낮의 풍경. 거의 무슨 사진 속의 정지 화면이나 영화 속에 종말을 맞은 도시 느낌? 막 이런 게 좀 나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는 걸까? 굉장히 궁금해지면서. 캐치님들 오늘 오후에 다 어디에 계셨어요? 밖으로 안 나가고 어디에서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안 더운지 어쩐지 한번 보겠다 하고 다들 가만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가는 시간인데 집으로 가는 길도 가만히 가만히 땀 조금만 나게 사부작거리면서 잘 가셨으면 합니다. 8월 4일 화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오늘 2부에 오늘은 이쪽이 있고요. 투표는 지금부터 레인보우에서 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5: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4: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6: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0: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5: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샤워하고 나왔는데도 푹푹 찌네요. 음악은 신나네요. 탕후루님이신데 찰싹찰싹 시원한 물소리 들리는 노래 두 곡 들으셨어요. 곰베이 댄스 밴드의 Son of Jamaica 1415님 청해 주신 노래 보니엠의 Rivers of Babylon이었습니다. 저 가만히 있었어요. 3866님 저는 에어컨 앞에 있었을걸요. 제주 사는 육지 천사님 저 낮에 카페 갔는데 너무 추웠어요. 별빛 지은님 오늘 휴가 마지막 날 하루 종일 홈캉스 가만히 있었어요. 1405님 많이들 가만히 있으셨네요. 그죠? 여기 지금 지하철인데요. 엄청 시원해요. 천국이 여기에 있어요. 하루나 이틀님 휴가라서 이 시간에 눕방하고 있는데 크, 좋으시겠다. 가만히 있으세요. 바람이님 가만히 있으면 좀 덜 더울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도 손가락 몇 개 움직여서 사연이랑 신청곡이랑 오늘은 이쪽 투표는 하세요. 이거는 그렇게 많이 땀나진 않을 거예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이고요. 우물정 9390으로 오시거나 레인보우로 오시고 레인보우로 오시면은 파란색 투표창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쪽. 오늘 정말 추억의 여름방학 숙제 이야기거든요. 어서 와서 한번 보시고 투표해 주시죠. 용신님은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진짜 오늘 숨이 턱턱 막히는 날이던데 싱이맘님 저는 오늘 아침에 기다렸어요. 수영 수업이 있는 날 며칠 동안 너튜브를 보면서 수영 자세를 공부했거든요.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하나도 안 돼서. 그래도 날씨가 더우니까 수영 시간이 좋아져요. 수업이 끝나도 집에 가기 싫어요. 집에 가려고 차를 탔는데 기온이 39도.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캐치님들도 다 대단한 하루를 지금 보내신 것 같습니다.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5줄 샵 9390으로 레인보우로 보내주시면 돼요.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UB40 Kingston Town 지미 클리프의 Wonderful World Beautiful People

와, 지금 비가 오는 지역이 있나 봐요. 시원한 소나기가 막 쏟아진다는 여러 사연들이 막 도착했는데 8806님도 그리고 8614님도 여기 지역이 여주, 경기도 광주 이쪽인가요? 어쨌든 시원하게 내리는 사진, 비 사진을 보니까 여기도 좀 와줬으면, 잠깐이지만 좀 내려줬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노래 두 곡 들으셨어요. 시나이스턴의 Almost Over You, 0707님 청해 주신 노래, 마이크 레노, 앤 윌슨, Almost Paradise 함께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4495님, 너무 더워서 밥하기 싫어요. 초코 좋아하는 아들 위해 초코 도넛 3개 샀어요. 국 없으면 밥 못 먹는 남편 위해 순댓국 샀어요. 룰루랄라 퇴근했더니 초코 녹았다고 아들 입이 삐죽. 순대 냄새 난다고 남편은 물에 밥 마네요. 속에서 불나지만 참고 있는 나.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5901님, 오늘 주방 이모님이 새로 오셨어요. 연세가 있으신데 혼자 사신대요. 일 마치고 가시는 길에 빵, 과일, 반찬 챙겨드렸습니다. 인사를 90도로 하시길래 저는 120도로 더 굽혀서 인사드렸어요. 잘 드시고 무더위 잘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지금 제가 엄청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받았는데 8932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휴가 사진이에요. 설악산 계곡에서 3박 4일 동안 저 이러고 놀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사진인데 이거 내일 제가 인별그램에 올려드릴게요. 진짜 시원한 사진이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누구나 시원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아니 왜 작은 폭포, 이렇게 정말 막 무슨 폭포 이름 있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쭉쭉 넘어오는 이렇게 그런 폭포 있잖아요. 거기 예, 비옷 입고 들어가셔가지고 이 물을 온몸으로 맞고 계신데 너무 재밌네요. 진짜 시원하셨겠어요. 코니 프란시스 베케이션 전해드렸고요. 타미 와인의 Stand By Your Man은 김도윤님께, 글렌 캠벨의 타임은 원종동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아니 이 더위에 녹아내리는 초코 도넛과 뜨거운 순댓국은 사랑이죠. 아들과 남편을 참아주시는 그 마음은 거의 인간 승리라고 봅니다. 이 더위에. 사실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마음도 앞에 이 더위에 이걸 붙일만 하잖아요. 이 더위에가 붙으면 대단의 정도가 한 두세 배 세질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이 그렇습니다. 이 더위에 이런 걸 해주고 이 더위에 이렇게 해주고 이게 다 정말 사랑이거든요. 오늘의 대단자 두 분께 대단한 커피 드리겠습니다. 6시 46분이고요. 아직 투표 안 하셨으면 얼른 투표하러 오세요. 2부에 오늘은 이쪽 있고요. 옛날 생각 오늘 많이 나실 거예요. 우리 여름방학 때 우리가 꼭 하던 숙제들이 있었거든요. 이쪽 숙제하고 저쪽 숙제 중에 어떤 숙제 더 좋아하셨어요? 이런 건데 지금 레인보우에 오셔서요. 투표창 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이석이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오늘은 저의 칠순 생일입니다. 6296님 사연이에요. 아침 일찍 춘천에서 차를 몰고 혼자 속초에 가서 미역국 한 상 사 먹고 파도가 어세서 입수가 금지됐던 속초 해변에 가서 파라솔 빌려서 바닷바람 맞으면서 드러누워서 책 읽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리고 에어컨이 빵빵한 관람차를 몇십 년 만에 타면서 바다와 속초 시내를 한눈으로 봤죠. 툴툴거리는 남편 없이 혼자 참 재미있게 놀다가 파라솔 애기 엄마한테 넘기고 다시 춘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 이렇게 대단한 하루 보냈어요 라고 주셨는데 정말 오늘 특별하고 재미있고 근사한 하루 보내신 것 같아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커피 한 잔 받으시고 시원하게 이 노래도 함께 들으면서 패샷보이스의 Go West 6707님 청해주신 노래 1부 끝곡으로 함께 듣습니다. 2부로 오세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9: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9: 홈픽.
8: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9: 홈픽.
8: 홈픽.
1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요.

0: 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보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데이브 그로신 보사 바로크 들으셨어요. 2380님께서 청해 주신 음악으로 2부를 열었습니다. 확실히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이 좀 많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저 휴가답게 쉬고 있습니다. 10일 중에 7일째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집에서 듣는 라디오입니다. 낮에는 좋은 분들이랑 점심 먹고 집에 오니까 너무 할 일이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기웃거리다가 몇 년 묵은 공과금 용지를 정리하면서 저녁 스케치를 듣고 있습니다. 비로소 좀 안정감이 느껴지네요. 남은 시간 병원도 갈 거고요. 그렇지만 남은 휴가 잘 보내고 싶어요. 4055님. 잘 보내고 계시고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휴가는 이렇게 보내야 된다 이런 룰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또 해야 하는 것들 슬슬 꺼내서 하나 둘씩 해가면서 뭐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딸이랑 방탈출 카페에 갔었어요. 점심도 먹고 빙수도 먹고 노래방까지 다녀왔습니다. 방탈출 처음 해보는데 재미있었어요. 빙수 먹을 때 너무 추웠고 노래방은 아는 노래가 없어서 노래 연습을 좀 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딸 방학이라 어떻게 놀아줘야 할까 고민이었는데 오늘 저 알차게 보냈어요 라고 나무야라는 닉네임으로 놓으셨거든요. 그죠. 나의 휴가도 그렇지만 아이들의 방학에 지금 다 어떻게 보내세요? 이것도 큰일이죠. 아이도 아이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겠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 좀 뭐 재미있게 어떻게 보낼까 요렇게 보내네요. 요거 루틴으로 삼아가지고요. 다음 여름방학에도 뭐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해보고 그러면 점점 네,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휴가의 루틴 이런 거 항상 휴가 때마다 가족들이랑 뭐는 하자 이런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오늘은 화요일이고 광고 후에는 우리 투표를 할 겁니다. 지금 해주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 지금 고민 중이라 하시는 분들은 광고 후에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선택해 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광고 후에 투표 하겠습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오늘은 이쪽 대국민 이쪽 저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쪽 그냥 지금 내 마음이 가는 쪽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름방학 숙제 대결. 방학은 좋지만 숙제는 너무 싫어. 그러나 하기 싫어서 할 얘기도 많고 추억도 많은 여름방학 숙제 선택해 주세요. 오늘은 이쪽 일기냐 탐구 생활이냐. 나는 일기. 나는 오늘로 시작해서 참 재미있었다로 마무리하는 날이 많았지만 안 재밌는 일도 재밌었다로 끝나는 부조리도 있었지만 그나마 글짓기도 좀 하고 웃긴 그림도 그릴 수 있었던 일기. 사흘 밀리고 일주일 밀리면 먹구름 몰려오고 기상청에 전화해서 날씨를 물어야 하나 곤란함도 있었지만 누나 거 베껴 써서 고무줄 인형놀이 한다고 놀림도 받았지만 억지로라도 기록하게 해준 일기 숙제가 있었기에 외할머니와의 추억, 반딧불이를 쫓던 여름밤 같은 나의 유년 시절이 일기로 남았다. 나의 여름방학 숙제는 탐구생활이다. 방학은 곧 탐구생활, 탐구생활은 곧 방학이라. 나눠주면 좋다고 넙죽 들고 왔다. 교과서랑은 크기도 내용도 사뭇 다른 새 책. 공짜여서 더 좋았다. 초반에는 탐구 좀 하느라 정답지도 두둑히 붙여서 불룩해졌지만 개학 앞두고 벼락치기로 하느라 꿀밤도 맞았지만 벼락치기도 노력이라고 해간 만큼 칭찬도 받고 상도 받았다. 숙제가 없다면 더 좋겠지만 숙제로라도 해서 잠시 탐구 생활을 실천하는 대안의 어린이도 되어봤다. 자, 오늘은 이쪽 여름방학 숙제 대결입니다. 어느 숙제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일기냐 탐구 생활이냐 둘 중에 하나. 마음이 가면 가는 대로, 추억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기 싫었으면 싫었던 대로 골라주세요. 나는 만들기가 더 좋더라. 체험학습이 더 좋더라. 여름방학만 주면 없는 숙제도 만들어서 하겠다. 다 좋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선택 보내주시고요. 레인보우로 투표하시고 또 선택한 거 보내주시고요. 추첨해서

노래 세 곡 듣고 왔습니다. 로라 브레니건의 셀프 컨트롤을 제일 먼저 들으셨어요. 8887님 청해 주신 노래. 뉴 키즈 온 더 블록 스텝 바이 스텝은 5145님 청해 주신 노래. 원 디렉션 원 메이크스 유 뷰티풀 4953님 신청해 주신 노래.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하하하님이세요. 국민학교 때 방학일기 몰아서 썼는데 잘 썼다고 졸업식 때 일기상 받았어요. 한 달치 날씨와 있었던 일들 다 기억해서 초인적인 암기력 시절이었네요. 일기상이 아니라 암기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마누라 전화번호도 기억을 못해요. 그때 암기력 최고의 시절. 상도 받고. 사실 지금 뭐 날씨. 그때 그 날씨 때문에 늘 고민이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0592님께서 그러다가 늘 고민이었다가 나중에 요령이 생겼어요. 날씨만 매일 미리 적어두는 거예요. 나중에 일기는 벼락치기로. 그럼 되는 거예요. 저 좀 깜찍했쭈? 그러셨어요. 오비의 마법사님께서 아 일기 진짜 미칩니다. 마지막 날 저는 겨울방학고를 베껴 적었는데 계절이 달라서 혼이 난 기억이 납니다. 아니 좀 깜찍하셔야죠. 이거는 아니지. 여름방학에 겨울방학고를 이건 아니죠. 8590님께서 4남매에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같이 살았는데요. 할아버지가 방학 숙제 일기 쓸 주제 만들어주신다고 경동시장 친척집 데리고 다니시고 마당에 고무다라이로 물 받아주시곤 했어요. 이거 다 일기로 쓰라고 할아버지가. 와 이제 제가 손주 보고 싶은 나이가 됐습니다. 저 손주 보면 방학에 뭘 해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셨거든요. 여기 또 극성 엄마 계십니다. 탐구생활 딸 방학 숙제에 제가 신나서 박물관 공연장 국회의사당까지 돌고 탐구생활에 입장권이랑 사진 빽빽하게 붙여서 상 받았던 추억이 방울방울하네요. 이 상은 엄마 받은 게 아니라 딸이 받았는데 저 엄마는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이 방학 숙제를 애는 버리라고 하는데 엄마가 못 버리고 있대요 지금. 엄마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1428님은 국민학교 시절에 강아지풀 명아주 까마중 이런 것 꺾어서 말려서 식물 도감 형식으로 탐구생을 했는데 상 받았다. 여름방학 정말 사랑덩어리 추억이었다. 이렇게 막 종이 길게 붙이고 그래서 탐구생활이 엄청 두꺼워서 막 뚱뚱해진 거 이거 진짜 막 애들이 너무 부러워하고 으쓱으쓱하고 막 이런 거였잖아요. 우린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지금 6738님은 탐구생활 일기 이런 거 관심 없었고 여름방학에 무슨 생각만 했냐면 2학기 반장선거 때 뭐라고 하지? 이걸 한 달 고민하고

하고 계약했어요. 저 탐구 생활이랑 일기는 관심 없고요. 덕분에 초등학교 내내 반장했어요. 정말 특별하신 분. 예, 그래서 결국 원하던 것을 쟁취하셨습니다. 아, 재밌네요. 탐구 생활이 1979년 여름방학에 처음으로 초등학생들에게 무료 배포됐고 97년을 끝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 뭐 일기는 그저 막 소설 많이 쓰고 이틀에 친구들 모여서 한 달치 다 쓰고 그리고 뭐 흐렸는지 맑았는지 모르니까 흐렸다 맑음, 맑았다 흐림. 보통 이런 거 많이 쓰고 그랬었죠. 결과 한번 볼게요. 일기가 64.2%, 탐구생활이 35.8%. 그래도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일기였군요. 오늘 참여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뽑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칼리 사이먼의 You Are So Vain, 7024님 신청하신 노래 들을 거예요. 니콜렛 라슨의 로탈러브, 3857님. 청해주신 노래도 들을 겁니다.

고3 아들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휴가는 휴가인데 어디 놀러 가기보다는 힘들게 공부하는 아들 응원해 주려고요. 아들 이름은 영헌, 영헌님.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고든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레이첼스의 엘리 마이 러브는 5780님께 전해드린 노래였고요. 앞서서 스티비 원더의 레이틀리 들으셨어요. 지인들과 캠핑장에서 함께 있습니다. 여기 계곡에 바람이 많이 시원해요. 라고 카오카오님. 저희는 많이 덥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시원한 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한켠으로는 시원해지네요. 여기 네몽고에 계신 조이스님도 휴가 중에 라디오 들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새벽 5시에 텃밭에 고추와 채소도 혹시 말라 죽을까봐 새벽길을 달려서 물을 주었고요. 또 퇴근 후에 또 물 주러 왔습니다. 이 정성스러운 마음 대단하죠. 7077님이십니다. 김지연님 청해주신 노래 준비하고 있어요. 킨의 Somewhere Only We Know.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량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관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0: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1: You said you hated the ocean, but you're surfing now. 오늘 끝곡입니다. 카밀라 카베요 피처링 에드.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0: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지난 겨울엔 춥다 춥다 노래를 불렀고요. 또 올봄만 해도 아, 비 좀 그만 내렸으면 한숨 쉰 기억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바라는 건 그냥 시원한 바람 한 자락에 두툼한 비구름 한 겹 있으면 참 좋겠다 싶죠. 옛사랑, 뭐 옛친구, 옛날집 이렇게 옛것이 좋은 건 지금은 곁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올겨울 너무 추울 때 오늘의 이 더위, 이 뜨거움을 그리워할까? 하겠죠? 그때를 생각해서 이 열기 너무 구박하지 말고 그냥 주머니에 차곡차곡 잘 담아두어야겠다. 그렇게 잠시 생각했습니다.

0: 에드워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의 멜로디를 사용했죠. 마야의 위풍당당. 지금 이렇게 위풍당당, 의기양양, 큰소리치는 폭염이 이제 어느 순간 제풀에 꺾이면서 한파가 시작이 되면 손을 호흡 불면서 히터가 팡팡 돌아가는 그런 것만 찾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의 이 열기를 주머니에 차곡차곡 잘 담아두었다가 우리 박상아 PD도 조금 주고 또 춥다 그러면 문숙 작가도 조금 꺼내서 주고 또 우리 뚱이님도 좀 꺼내주고 연경님도 꺼내주고 식빵님도 꺼내주고 태동님도 꺼내주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에이 뭐 그래 뜨거워라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돌아서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여름에는 왜 겨울이 그립고 겨울엔 또 여름이 빨리 왔으면 하는 것처럼 우리 오늘은 내가 남자라면 내가 여자라면 평생 누군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환승인생 같은 거? 우리 그거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떻게 됐나? 너무 더워서 김현주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더우니까 우리 그런 환승인생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남자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또 내가 여자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박피님 여자라면 어떤 모습일까? 갑자기 표정이 멍해졌어요. 우리 더운 저녁에 가벼운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쳐보죠.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내가 여자였다면 또 내가 남자였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잠시 상상의 날개를 펴보죠.
1: 송실 사이버대에서
2: 쑥! 실력자
1: 나의 꿈을 쑥 실력 발휘

0: 너무 쏴!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0: 시원해.
3: 관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시원한 곡이 뭐가 있을까요? 주얼리 네가 참 좋아. 상큼하죠? 또 박영민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영화 창밖에 잠수교가 보인다의 OST 음반 중에서죠. 요때 그 권진경의 강변 연가도 OST로 쓰이면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곡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그 19금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청소년이 보면 안 될 만한 그런 내용이었을까?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유 재밌네요. 창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우리 영미님, 두근두근님이 노래가 참 이상하다. 그치? 하고. 민호님도 참 이상하다. 졸리면 자면 되지. 뭘 노래로 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나저나 내가 만일 여자라면 어떨까요? 했더니 아, 저는 참 대단한 상상을 해보네요. 오늘 참고로 50대 남자인데요. 제가 여자라면 아니. 땀이 이렇게 나는데 화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치마는 얼마나 또 걸리적거리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퉁퉁한 이 다리, 이거 어떻게 커버할 겁니까? 아휴, 아무튼 남자인 게 그래도 이 무더운 여름 나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태웅님은 남자라는 사실에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5901번으로는 내가 만일 여자였다면 이제 남성분이신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어머니께서 대성 통곡을 하셨겠네요. 여자였다면. 사실 딸 넷을 위로 낳으시고 아들 하나 낳아보시겠다고 저를 낳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는 외롭다고 아들 하나 더 낳자 하셨는데 또 딸을 낳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의 희망이죠. 그러니까 딸 다섯의 아들 하나인 거야. 그렇죠? 귀한 아드님이시네요. 우리 엄마의 전 빛이에요. 희망입니다. 열심히 딸 다섯 목까지 더해서 열심히 효도하고 있어요.

아이고 정말 잘하시네요. 콩이사랑님은 여장을 우연한 기회에 해봤거든요. 어머 진짜 다 남성분이세요. 근데 거울 속에 우리 누나가 있더라고요. 와, 이 남매지만 정말 많이 닮은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누나의 얼굴을 많이 닮았던 거야. 여장을 하고 나니까 어 누나다 얼른 벗자 막 그리고 또 얼른 화장도 지우고 그러셨나 봐요. 재밌네요. 이동하님 청해 주신 곡 들어볼게요. 송창식입니다. 맨 처음 고백.

이 노래 오랜만이다. 한 10년 됐나? 했더니 10년이 뭐예요? 21년이 됐습니다. 이 노래가 발표된 지. 와, 채연 둘이서 5798 휴대전화로 또 9028번으로 청해 주셨고 병규님, 김철호님, 4월과 5월에

바다의 여인 청해 주셔서 들려드렸더니 우리 재숙님이 아휴 바다에서 추억을 쌓았던 그 산에 어디로 갔을꼬? 그 시절엔 only 대천이었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또 승미님 청해 주신 임재범 너를 위해 송창식 맨 처음 고백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연탄 주주님이 내가 남자였으면 어땠을까? 그랬더니 옆에서 신랑이 군인? 맞아 군인. 왜? 전투력이 높잖아. 그러면서 웃네요. 그러셨군요. 군인 여기 또 있었는데. 오, 맞아 맞아. 4210번으로 어릴 때 친정아버지께서 저의 뒤통수에 대고 아유 저게 사내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뭐라도 한 가닥 했을 텐데. 그렇게 여러 번 하신 말씀이 귀에 쟁쟁해요. 그런 의미로 가끔씩 제가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뭐가 됐을까? 아마도 군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휘관으로 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 오민호님 지금 어디 계세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요. 제가 오프닝에 그냥 두꺼운 두툼한 그 비구름 한 몇 개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더니 정말로 소나기가 내려요? 와 잠시나마 시원하겠네요. 3418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허영란 날개.

0: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는 왜 가수 송시현 씨 있잖아요. 대학가요제 출신으로 사실 입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꿈결 같은 세상으로 후에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근데 사실은 작곡을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선희 씨의 노래, 뭐 지금 들으신 나 항상 그대를 이랄지, 뭐 한바탕 웃음으로, 추억의 책장, 겨울의 상, 뭐 사랑이 지는 이 자리, 이 노래를 전부 송시현 씨가 만든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수의 몫이 있고 작곡가의 몫이 있고 그런 게 아닌가. 참 멋진 곡이에요. 정우님, 신영란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년 멋쟁이님이 안 들어오셨나? 아직 안 보이네요. 멋쟁이 신사. YG 패밀리의 노래였습니다. 예, 멋쟁이 신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행복한 동행 가족 중에 한 두 분 계신데 오늘 두 분도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또 허영란 날개 이렇게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오늘 지금 비가 온다라고 소식을 주시네. 순천에 비가 온다고 6324번으로. 또 선물님도 화성 남양인데 소나기 세차게 와요. 아이고. 그리고 우리 대원님은 안산에 6시에 소나기가 한 차례 퍼부었는데요. 어우, 습이 올라와서 더 더워요. 그렇겠다, 진짜. 뭐 이 지열이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그게 막 올라오면 정말 더 덥겠네. 대전도 잠깐의 소나기가 왔었군요. 어찌나 예쁜지. 또 감자님 계신 양평, 횡성 쪽. 그쪽 비가 많이 온다고, 소나기가 많이 왔다고 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0: E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질러! 고려 깊어져! 반총물!

우리 문경 도련님 지금 영화표 끊어놓고 9시부터 영화 시작이라고 저 2부에 없어요. 2부에 못 들어와요 하고 계속 글 보내주시는데 극장 앞에서 지금 팝콘 드시면서 방송 듣고 계신가 보다. 영화 재밌게 잘 보시고요. 저는 2부에 다시 뵐게요. 1부 끝곡 들국화 사랑한 후에 전윤건 씨 음성으로 들을게요. 근영님 인숙님 청해 주신 곡이에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간편한 3원에드 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3원에드 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3원에드 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 패드.
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 해.
0: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 해.
0: 홈픽.
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홈픽.
1: 홈픽.
7: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8: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혼성 4인조죠. URI의 You and I 남선님 0142번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듣는 순간 오비의 마법사님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여기가 그렇게 덥지 않아서 좋아요. 한국은 덥다고요? 건강들 유의하세요. 더운 게 뭡니까 지금.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0: 아시겠지만 그런 와중에 우리 정을지님은 더위를 피해서 서해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다들 어디 갔지? 그런가 하면 서지범님은 여긴 설악 해수욕장 옆 방파제 앞에 릴렉스 체어에 앉아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너무 시원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 이제 내일이면 다시 도시 속으로 가야 하는군요. 그러시군요. 각자 다 다른 곳에서 이렇게 방송을 또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오늘 뉴스 보셨죠? 뉴질랜드 남섬 폭설이 내려서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요.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겨울 폭풍이 지나가면서 모양 도로도 마비되고 항공편도 지연되고 학교도 다 문을 닫고 막 그랬다는데 참 같은 지구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는 또 여러분께 읽어드릴 한 대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밤중에 까닭없이 잠에서 깨었다. 우연히 방 안의 화분에 눈길이 갔다. 바짝 말라있는 화분. 어, 너였구나. 네가 목이 말라 나를 깨웠구나. 네, 나태주님의 시 한밤중에였습니다. 자, 이렇게 도서출판 더블북에서 내놓은 나태주 시인의 대표 시선집 너는 별이다. 이 국내 독자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독자들이 나태주님의 시를 읽으면서 한글도 배우고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시들이 가볍습니다. 읽기가 아주 편안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정서를 익힌다고 하는데 시 140여 편을 모아 엮은 너는 별이다. 나태주 시인의 너는 별이다.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책 또는 나태주 뭐 시 해서 신청을 하십시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부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랜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3: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5: Good Music Station. CBS FM.

흔들려가네 이렇게 노래를 따라 부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홍영미님은 달구지가 뭔가요? 하고 달구지가 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당연히 모르실 수 있죠. 달구지는 소나 말이 끄는 짐수레를 말하죠. 그러니까 일반 수레하고는 같은 모양인데 사람이 끌면 손수레, 소가 끌면 소달구지, 말이 끄면 말달구지 이렇게 부르겠죠. 아이, 물론 재밌으라고 하신 얘기인 거 잘 압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한테 달구지 얘기하면 그게 뭔가 달고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미애님 7316번으로 청해 주셨고 0702번으로 원더걸스 텔미 또 박춘삼 이즈라는 이렇게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고 매일 저녁 추억 여행을 하시는군요. 7264번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 여름휴가는 사랑니 발치하는 바람에 집에서 콕 쉬었어요. 그러셨군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제가 밖으로 나다니는 건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여름휴가는 집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보냈네요. 내일 드디어 직장으로 복귀합니다. 그래요. 이제 복귀하셔서 또 멋지게 일 잘하시고 내년 휴가를 기다려야죠. 오, 애인이 우리 미라님 이즈라는 너무 좋아하셨구나. 그 시절 그 순간 잊어야 할까요? 고마운 직장 동료들을 어찌 잊겠사옵니까? 팀장님, 선배 언니, 후배 동생들 정년 퇴직 4년 차입니다. 모든 순간들이 지나고 보니 참 고마울 뿐이네요. 아,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화입니다. 기상청에 문의했더니 서울지방 9시 24분 8초 지나는 이 시간 현재 기온 3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 한낮의 날씨가 아니라요. 지금 저녁 9시 24분 20초 이 시각 현재 기온 34도랍니다. 실화입니다. 배구연님 신청곡 함중아와 양키즈입니다. 내게도 사랑이.

화개장 터 그곳도 행복한 동행, 행복동처럼 사이들이 좋은가 봐요. 오시면 모두 모두 이웃 사촌, 고은정, 미운정 주고받는 경상도 전라도의 화개장터. 화개장터가 지금도 5일장으로 열린다 그러죠. 있을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답니다. 그런 게 어딨어. 어쨌든 아주 재미있는 장터의 모습입니다. 1585-4006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조영남 화개장터 들으셨고요. 정호님 이윤수 먼지가 돼요. 또 뚱이님 혜수님 잘 들으셨죠. 장윤정 애가타 또 함중아와 양키즈의 내게도 사랑이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고요. 오, 지수님이 경부고속도로 수원에서 천안 내려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번개도 장난 아니고. 안 되겠다. 쉼터에서 잠깐 쉬고 가야겠습니다. 하면서 쉼터에서 쓰신 거겠죠.

없겠죠? 설마 운전 중에 쓰시진 않으셨겠죠? 또 민글라바님은 동작구 보라매공원인데 야 여기는 바람이 한 톨도 안 불어요.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요와 한 톨도 안 불어요. 진짜 안 부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표현을 이렇게 하시니까. 또 1969번으로 천안 아산인데요. 천둥번개 앞이 안 보이게 비가 옵니다. 그렇구나. 시원하겠다. 퇴근길인데 장난이 아니에요. 다들 안전운전 하세요. 그러게요. 천안 아산에 계신 분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휴가도 못 가고 열일하며 방송 듣고 있습니다. 5726번으로 어디서 일하시나 봤더니 생수회사에서 그쵸 한창 바쁠 때죠. 냉장고 에어컨 회사만큼 바쁜 곳이 생수회사가 아닐까 싶네요. 순이님 카톡 다 보입니다. 청해 주신 곡 이수미입니다. 사랑의 의지.

0: 우리 갬성별님, 준호님 청해 주신 홍성민 기억날 그날이 와도, 또 이수미 사랑의 의지 들으면서 우리 앙빵님이 아유 양심에 찔려서 못 듣겠네요. 가사가 그대 나 버린다 해도 나 외롭지 않아요. 그대 가버린다 해도 무섭지 않아요. 난 알고 있어요. 당신의 온 마음을 차지하기에 나의 마음이 너무 적다는 걸. 그래서 양심에 찔리세요. 노래 가사가 참 정직하네요. 그렇죠? 4564번으로 아파트에서 전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냉방기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이 계속 나오네요. 그렇군요. 어제도 사실 그 노원구 하계동 쪽인가요? 아파트 정전이 돼가지고 굉장히 고생들 했다고 하던데 아무튼 서울지방 현재 기온 3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울한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하면 하하임.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3: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4: 매그너스님 계신 청송은 26도군요. 가고 싶네요. 고속도로 타고 가면 몇 시간 걸릴까요? 한 200km가 넘을 것 같은데. 오늘 끝곡 윤종신 고속도로 로망스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또 접고 중간중간 냉장고에 넣어 쉬게 한 뒤 다시 펴고 접는 일을 여러 차례 반복하죠. 그렇게 얇은 층이 하나 둘 포개져야 결이 살아있는 바삭한 크루아상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결을 만든다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가요? 사람을 두고도 가끔 결이 참 좋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도 삶의 여러 순간을 지나며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고쳐 접으며 수없이 자신을 빚는 시간을 거쳤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좋은 결은 없다. 오늘 우리가 견딘 시간과 마음을 다한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서 또 하나의 좋은 결을 만들었으리라 믿기로 해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8월 4일 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어떤 날에 그런 날에는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크루아상 이야기를 해봤어요. 얇은 결 하나하나가 바삭하게 살아있는 빵이죠. 그 안에는 반죽을 수없이 접고 펴고 또 가만히 기다린 시간들이 들어있는데 크루아상을 보면서 좋은 결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애쓴 시간은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서 나만의 결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의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카티프로 시작!

0: 디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5: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4: 자연한 알.
6: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 내일이 찾아오면, 그리고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겹겹이 쌓아서 섬세한 맛을 내는 크로아상 얘기, 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0702번으로 오늘 크로아상 앙버터와 라떼 점심에 먹었는데 오프닝 듣고 소름 돋았습니다. 내일은 간단하게 피자빵을 먹어야겠어요. 그러셨군요. 통했네요. 그자님은 제가 좋아하는 결이 곱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어머나 했어요. 단어도 참 곱고 결이 고운 사람들과 함께이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네, 결이 고운 우리 그자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더운지 거실 에어컨 온도가 너무 늦게 떨어져서요. 온 가족이 다 같이 안방에 모여서 에어컨 켜고 방문 닫고 모여 앉았습니다. 다들 각자 누워서 휴대폰 하고 있고 저는 꿈음 듣고 있는데 이 풍경에 웃음이 나옵니다. 8152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어떻게든 최선의 방법을 찾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각자 뭐 자신만의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풍경이 이 소소한 장면들이 오래오래 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016님 저는 지금 제주도에 있어요. 집에 남자들은 알아서 하라고 하고 할머니랑 엄마랑 셋이서 제주도 왔는데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관광도 나름 야무지게 하고 밥도 너무 배 터지게 먹었는데 진짜 너무 행복하네요. 내일이 기대돼요 하셨어요. 여행지에서도 잊지 않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장혜진의 노래 이어드려요. 꿈의 대화.

이렇게 뜨거운 날도 어느 순간 지나가고 가을이다라고 외칠 날이 또 오겠죠. 뱅크의 가을의 전설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장혜진이었습니다. 꿈의 대화.

1970년대 영화 로키에서 무명복서 로키 발보아는 챔피언인 아폴로 크리드와 마주설 기회를 얻는다. 체육관 뒷골목에서 날달걀을 삼키고 얼어붙은 새벽거리를 달리고 손이 짓무르도록 샌드백을 두들기며 그는 그 순간만을 준비했다. 하지만 정작 링 위에 올라 마주한 현실은 생각과는 달랐다. 상대의 강력한 펀치를 견뎌야 했고 눈두덩이가 부어오르는 걸 느끼면서도 다시 주먹을 내밀 줄 알아야 했다. 결국 로키는 15라운드를 다 채우고도 진다. 해피엔딩이 아니었던 것. 평생 한 가지 일만 해오던 친구가 있다. 남들이 대부분 노후 대비를 마칠 나이에 뒤늦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나름 그 바닥을 익히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현실은 매일 KO패. 사람은 마음처럼 찾아오지 않고 서류와 비용은 자꾸 늘어나며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종일 주눅이 든다 했다. 집에 돌아오면 녹다운이 돼 침대에 널브러지기가 일쑤라고. 그 모습을 매일 지켜보던 다른 친구가 물었다. 후회하지? 그 질문에 그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밤의 끝자락에서 영화에서 루키는 경기 전날 자신이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가 바랐던 건 한 가지. 끝까지 가보는 것. 오늘 몇 번을 휘청였더라도 종은 아직 울리지 않았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하현우였습니다. 돌덩이.

샤워를 한 후 책 한 권과 꾸몸이 함께하는 하루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밤 너무나 행복한 힐링의 시간이에요. 4520번으로 보내주셨어요. 부디 보송하고 시원한 밤을 보내고 계시기를 바라봅니다. 두 곡이었어요. 신해철 일상으로의 초대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였습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소리 질러!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0: 자연이 키운다.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정말 기록적인 더위네요. 야외 전철역에서 5분 정도 낮에 서 있는데 너무 더웠습니다. 사랑한대님. 그러니까요. 너무 더우셨죠. 자, 30도만 해도 덥다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37도, 8도. 와, 점점 최고점을 넘어가면서 아주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잠깐의 시간 벌써 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어요. 7542번으로는 자취하다가 오늘 본가에 온 학생입니다. 오늘 언니하고 아빠가 마트에서 제가 좋아하는 수박을 사왔는데요. 지금 당장 먹고 싶은데 공부 마치고 오늘 오빠를 기다린다고 하네요. 아빠한테 서운합니다. 그래서 라디오 들으면서 오빠가 빨리 오기를 기다려보네요. 그렇군요. 오빠가 고3인가요 혹시? 그러면 조금 기다려줄 법도 하고. 지금쯤은 온 가족이 함께 수박 맛있게 드시고 계시길 바라봅니다. 방랑자님은 너무 더워요. 무더움을 윤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더움도 잊을 만큼 잘 들으며 출근하고 있어요. 왜 이 시간에 이제야 출근하냐고요? 저는 새벽 시장에서 다음날 아침에 퇴근합니다. 무더위 잊을 수 있게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보내주셨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여기는 충남 예산인데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하얀 김이 올라오고 있어요. 낮 동안 뜨거워진 길을 식혀주는 것 같습니다. 습한 건 다음에 고민하려고요. 9160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이 노래는 8449번으로 청해주신 노래예요. 윤하의 오르트 구름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누나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대폰.

0: 지금 자연이
1: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간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텔레파시가 통했나 봐요. 왠지 오늘 한 번은 이 노래가 나올 것 같더라니. 아이다호님. 오, 그러셨나요? 꿈꿈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들려드리는 곡이긴 했는데 신청하신 분도 계셨어요. 메이비님이 정해주신 조용필의 바운스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나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현대 큐밍.
5: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6: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5: 큐큐큐큐 큐밍.
6: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정전이 되어 세상 덥습니다. 강아지랑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누워 듣습니다. 털 옷 입은 코코가 가만 안 있네요. 복구가 잘 안 되나 봐요. 전기가 없었던 시절 어떻게 견뎠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가고 싶어도 엘베가 안 되니 나갈 수도 없어요. 시원한 노래라도 들려주세요. 꽃마리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 시간에도 정말 푹푹 찌는 날씨인데 지금쯤 복구가 잘 되어서 시원하게 계시기를 바라봅니다. 고생하셨네요. 세 곡이었어요. 오늘 또 시원한 노래 들려달라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그리고 샵의 키스미였습니다. 1563번으로 보내주셨어요. 기대했던 일이 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오래 준비한 일이라 안 되면 엄청 속상할 줄 알았는데 몇 달 동안 요동치고 불안하던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졌어요. 이 감정이 뭔가 싶다가 그래, 나보다 더 간절한 사람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혼자 수고했다 하며 치킨 사들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 이 마음이 뭔지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어쩌면 열심히 치열하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후회 없이 그래, 할 만큼 했다, 이제 됐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렇게 내려놓으실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신 것 같아요. 모든 걸 쏟아붓고 열정을 불태웠던 이 경험이 훗날 우리 꾸몽님이 무엇을 하시든 큰 힘이 되어줄 거라 생각해요. 좋은 기회가 또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언제나 응원 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치킨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사랑님,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하루 종일 오이 장아찌 무침, 멸치 꽈리 고추볶음, 감자전까지 하루 종일 불 앞에 있었더니 너무 덥네요. 그래도 남편 도시락 맛나게 먹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정말 닉네임처럼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사연이네요. 사랑이 아니면 이 더위에 불 앞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이 노래는 인생라디오님이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잔나비 외딴섬 로맨틱.

하루하루가 정말 처음 겪는 더위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요즘 지치는 마음이 그래도 음악으로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조용히 듣다가 지금 이 기분을 전하고 싶어 문자합니다. 5267님 고맙습니다. 꿈음으로 인해서 1도라도 좀 마음의 온도가 내려갔기를 체온이 내려갔기를 바라봅니다. 두 곡이었어요. 잔나비 외딴섬 로맨틱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악뮤의 노래였습니다. 오랜 날, 오랜 밤.

규현 희망은 잠들지 않는 꿈 9435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K윌의 선물 허각의 언제나 였습니다. 시흥은 비가 오네요. 무더위를 약간은 식혀줍니다. 시원해지는 듯한 느낌. 내일 아침이 걱정이지만 지금만 생각하려고요. 망고 아빠님. 비가 오는군요. 보니까 곳에 따라서 지금 살짝씩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목동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습도는 나중에 걱정하고 일단은 비가 조금이라도 와줬으면 좋겠다고 많이들 아까 사연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폭염 속에 목감기가 왔어요. 목구멍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모두 모두 건강 조심하며 잘 챙기세요. 궁금 대장님. 냉방병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요즘은 냉방기기가 있어서 뭐 사시사철 뭐 타지 않고 감기는 늘 조심해야 하긴 하더라고요. 얼른 나으시길 바랍니다. 5712번으로는 애들 방학이라 집이 덥다고 해서 시원한 곳을 찾아 백화점에 다녀왔는데 아이들은 엄마를 무슨 은행이라도 된 듯 이것저것 사달라고 해서 오늘은 물주 노릇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도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먹고 웃으며 돌아다니다 보니 지갑은 가벼워졌어도 마음은 든든해졌습니다. 이런 시간이 훗날 더 소중한 추억으로 남겠죠. 다람쥐 사냥꾼님이 청해 주셨어요. 최유리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숙녀에게.

0: 채유리가 부른 숙녀에게,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적재의 음성이었습니다. 스잔.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8: 신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에즈원의 12야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동부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부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8: 리메이드 서울.
9: 카티 프로 시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음반가게는 점원이 자리에 없지만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고 조용히 같이 듣고 있어요. 제가 바로 여기 이곳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점원이 준비한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만약에 우리는 태풍으로 발이 묶이는 바람에 낯선 땅에서 재회하는 옛 연인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호치민의 택시기사는 은어에게 태풍의 이름이 캐슬린이라며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에 예쁜 이름을 짓지만 어떻게든 상처를 남긴다고 말해요. 그러고 보면 사랑도 태풍을 닮았어요. 뜨겁게 사랑하고 예쁜 추억을 쌓아도 헤어진 사랑은 결국 상처를 남긴다는 걸 영화는 은호와 정원의 사랑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줍니다. 태풍 돌핀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 폭풍처럼 휩쓸고 간 지난날의 사랑을 돌아봅니다. 태풍은 상흔을 남기지만 또 모든 걸 뒤흔들어 새롭게 하는 힘도 가지고 있어요. 삶을 뒤흔드는 경험 속에서 내딛는 걸음걸음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인사드리는 최강의 영화 음악 첫 곡으로는 만약에 우리 중에서 적재의 By Your Side 들으셨습니다. 생방송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늘 생방이었는데요. 거의. 네, 오늘따라 이렇게 같은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있다는 게 참 안전하게 느껴지고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참 좋다. 이 By Your Side를 들으면서 이 무더운 날 이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녕하다는 것이니까요. 영화 오프닝에서 택시기사가 한 이 말은 은호와 정원의 뜨거웠던 사랑 그리고 재회를 암시하는 중요한 복선으로 등장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나저나 태풍 돌핀 아 부디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요. 아 근데 이것도 문제인 게요. 한반도를 비껴가면 지금도 더운데 더 더워지고 관통하면 물폭탄의 재난이고 늘 그렇지만 아 올여름도 쉽지 않습니다. 영음씨들 우리 같이 힘내보아요. 네.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또 체력 이런 거 체크해가면서 조심하시고요. 왜냐면 뭐 김포, 인천에서 어르신들 막 쓰러지시고 막 농사 짓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일단 농사를 짓다가 폭염 때문에 사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일단 괜찮다고 해서 나가서 반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저는 걱정되더라고요. 네. 조심하시기 약속입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내일은 수요일. 원래는 영화 퀴즈가 있는 날이죠. 그런데 8월 달에는 요일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목요일에 영화 퀴즈로 한번 찾아뵐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일은 퀴즈가 없다는 거, 목요일에 만나자는 거, 그리고 목요일에는 8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보이는 라디오로 한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랑지파니님, 네, 바이오 사이드 나오는데 전 이 노래만 들으면 힝 영화 장면이 떠오르면서 심장이 쿵 해버려요 하셨네요. 그렇죠. 와, 뭔가 아련해요. 네. 자,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9390,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 열심히 사랑하면

0: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1: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0: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2: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3: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4: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5: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네. 민트님, 음악이라는 게 신기해요. 이티다 했는데 진짜 이티고. 해리포터 같은데? 그럼 해리포터가 나오고. 머릿속에 각인돼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우왕, 음악의 힘이란. 무흇, 행복해요. 하셨네요. 그런데 땡. 반제제왕이었습니다. 반전이죠. 그래도 그 느낌이 생각났다는 거는 정확한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방금 전에 들으셨던 곡은 반제제왕, 반지원정대, 매니미팅스. 참고로 반지원정대를 찍은 장소는 지구 반대편 뉴질랜드입니다. 네, 지금 겨울이죠. 부럽다. 그쵸. 그리고 앞서 들은 곡은 달까지 가자 하는 이티 플라잉 테마였습니다. 이 곡은 오체법식님이 이티 음악이 이렇게 시원했나 싶어요. 반가워서 그런가 봐요 했는데요. 아 진짜 되게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정말 반가워서 그런 걸까요? 예전에 신지 아나운서가 체험음 DJ이던 그 오랜 시절에는 신지 아나운서님이 이티 플라잉 테마를 좋아해서 많이 틀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래서 또 더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반가워서 아 시원하다 이렇게. 그런데 아까 해리포터 OST인 것 같다고 하셨던 분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봤던 영화가 제인 오스틴 그 소설이었는데 그 오만과 편견 작가 센스 앤 센서빌리티. 우리 피디님이 어떻게 아시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앞에 센스 앤 센서빌리티라고 써주셨어요. 맞아. 센스 앤 센서빌리티였는데 그걸 누가 추천해주면서 그랬어요. 제인 오스틴 그 소설 오만과 편견 그 영화라고 소개해줬는데 제가 센스 앤 센서빌리티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 맞다 센스 앤 센서빌리티 하더라고요. 네. 그 이제

그 뭉텅이가 기억나는 거죠. 그냥 뭔가 이렇게 뭉텅이가. 그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비슷한 영화라고 착각했는데 작가가 같아요. 그래서 아, 참 재밌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키무루룽님, 자전거 타고 하늘 날고 싶어지네요. 더 더우려나요? 우리가 많이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주바보님, 강희님, 서울 11시부터 폭염 중대경보 발령, 더위 조심하세요. 알려주셨어요. 그러게요. 사상 처음으로 서울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죠? 말만 들어도 참 무서워요. 강디러브님, 새벽부터 30도가 넘고 너무 덥네요, 강디. 하셨고, 앤디님은 더운 게 아니고 너무 뜨거워요. 외부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무탈하길요. 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늘 있었고 하지만, 아, 또 요즘 유럽에 그 이상기온 소식도 있고, 제가 자주 가는 아프리카는 제가 눈으로 엘니뇨 현상 때문에 강이 다 말라붙은 것을 보고, 식량이 없는 것, 그 기후 난민들이 생긴 것들을 보고 하면서, 와, 진짜 이게 실제화되어 있는데, 그 기상이변이, 아, 우리가 서로 오늘 내일 서로서로 걱정을 하긴 하지만 정말 그 세계적인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 차원에서 큰 발표가 있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이 많이 걱정돼요. 한 명이 뭐 쓰레기 줄이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도 없어서 좀 저는 너무 걱정되지만 그거 있잖아요. 요즘 영웅 스파이더맨 이런 영화들 막 이렇게 화제되고 있지만 사실 큰 영웅들을 바란다는 것은 뭐 작은 영웅들이 작은 서민들 보통 사람들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는 큰 세상이 바뀌잖아요.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환경에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소리를 내주셔서 뭉쳐야 이런 큰 세상이 변하는 거 아닐까 하는 세상이 생각이 들어요. 너무 걱정된다. 이거 진짜 위험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생각해 보면서 또 마침 또 7638님은 마침이 아니라 생신을 맞이하셨네요. 네, 오늘 60번째 맞이하는 제 생일입니다. 오늘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저는 집안일을 하고 장조림용 소고기를 찢으며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매일 아침 사랑과 감사라는 메모로 알림을 설정해두고 마음을 깨우고 있어요. 감사와 사랑을 보내며 오늘 생일을 자축하려고 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네, 이런 소중한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나우앤덴 중에서 아티스트의 슈가 슈가로 기분 전환해보고요. 예스터데이 중에서 더 비틀즈의 오블라디 오블라다 신나게 듣고 오겠습니다.

와,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네요. 네. 음악 덕분에 좀 시원해지는 기분이네요, 라큐님. 그러니까요. 네. 인어공주가 완주에 사는 도시래요. 완도 도시. 뭐야, 치료사님. 더 시원해졌어. 더 시원해졌어요. 오, 네. 아, 바다 가고 싶다. 휴가 끝나고 오늘 첫 출근했어요. 하셨습니다. 요네즈님. 네, 모 DJ님이 휴가 갔다 오셔서 어저께 컨디션 엄청 좋으셔가지고. 네. 모 DJ님이 그러셨었는데. 네, 또 오늘 또 컨디션 참 좋으시겠어요. 하지만 유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것으로 또 사는 거죠. 잠깐의 휴가로 또 시간들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들으신 곡은 인어공주 언더더시 맞고요. 박혜웅님 신청곡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날도 더운데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네요.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한 바다를 상상해 봅니다. 바닷속으로 퐁 들어가는 상상을 하며 신청곡으로 영화 인어공주 중 언더더시를 신청합니다 하셔서 들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9018님, 남편이 휴가라 음악 함께 듣고 있는데, 휴가 허니, 예전에 많이 듣던 음악이라 반가워하네요. 내일부터 출근하는 남편, 화이팅, 힘내시오. 아, 다들 비슷비슷하네요, 일상이.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갈 길이 멉니다. 4519님, 체온이 낮은 편이라 전 이더위도 그럭저럭 견딜

잘한 것 같아요. 낮엔 선풍기 틀고 밤에만 에어컨 조금 켜면 딱이에요. 요즘 같을 때 가장 부러운 분이죠? 그럼 저도 체온이 낮은가 봐요. 전 더위를 되게 잘 견디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고양이들도 약간 더위를 덜 타잖아요. 개들은 더워 죽으려고 하고. 근데 그런 것들도 약간 특징 그 차이인가 보죠? 근데 오늘 집 나서는데 저희 고양이도 이렇게 축 처져서 자고 있더라고요. 너무 맘쓰였어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외출하실 때 신경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선풍기 켜놓기도 그렇고, 동물이라고 아무것도 안 켜놓고 나가기도 그렇고, 그쵸? 문 닫아놓고 가면 안 되고. 네. 마음이 많이들 쓰이실 것 같아요. 이번 주 영화 선물입니다. 릭백송 감독의 드라큘라 러브테일 시사회 초대하려고요. 드라큘라가 40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운명을 만나는 다크 판타지 로맨스예요. 시사회 날짜 알려드릴게요. 13일 목요일 저녁 용산 CGV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드라큘라 본인 성함도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네, 아까 센스앤센서빌리티 또 얘기를 한참 했더니 척키님이 센스앤센서빌리티 OST 틀어주시면 안 되나요? 하셨는데, 네, 아까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네, 지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영화 참 재밌더라고요. 어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오만과 편견의 그 베이스, 그 시대적 느낌, 그 사회적 느낌이 여실히 그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세팅이. 그러고 엠마 톰슨하고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를 또 어마무시하게 잘해요. 모든 주연이 연기를 잘하지만 뭐휴 그랜트는 뭐 등장하자마자부터 이미 캐릭터를 입고 나오셨고 재밌더라고요. 원래 제목이, 책 제목이 이성과 감성이라고 하던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케이트 윈슬렛이 감성이에요. 그리고 엠마 톰슨이 이성이죠. 그러니까 같은 상처를 받고 같이 사랑을 하는데도 이 나오는 아웃풋이랄까요? 느낌이 전혀 다른 거죠. 표현 방식이. 그러면서 그둘 사이가 또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는 그 자매에도 정말 볼만하고 진짜 좋았어요. 노래 띄우겠습니다. My Father's Favorite.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척키님, 어? 이 노래는 정말 틀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럼요. 정말 틀어드리죠. 신청해 주셨죠, 척키님?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중에서 엔야의 오리노코 플로우 들으셨습니다. 네. 아, 척키님이 신청하신 곡이 센스앤 셀사빌라티였군요. 여튼 방금 들으신 곡은 오리노코 플로우였습니다. 네. 곡들이 다 참 시원하네요. 그쵸? 네. 0896님, 강희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알려드려요. 센스 앤 센서빌리티 리메이크 작품. 제가 좋아하는 영국 배우들 한가득으로 올해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듯요. 아, 올해 가을에 리메이크 돼서 새롭게 해석한 버전이 나오네요. 아, 이것이 고전의 매력이죠. 아, 또 궁금하네요. 아, 궁금하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8016님, 여기 태백은 22도, 해바라기 밭에 이슬비가 오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슬비, 반갑네요.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네가 좋아.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여러분이랑 함께 한 시간 놀다 보니 어느덧 끝날 시간. 아, 놀다 보니 좀 그러네요. 일하다 보니 함께 끝곡입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중에서 유투의 시티 오브 블라인딩 라이트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시원한 물이나 음료, 아이스크림만큼이나 과일도 생각납니다. 그 가운데 멜론도 유난히 시원한 과일이죠. 멜론은 약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먹는 순간 갈증을 달래주는데요. 요즘은 멜론으로 만드는 아이스크림이 인기라고 합니다. 멜론을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한 뒤 과육을 파내 요구르트나 코코넛 밀크와 함께 갈아서 얼리는 건데요. 과일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린 클린 디저트라고 하죠. 과일의 맛을 그대로 살렸을 때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디저트가 됩니다. 이런 클린 디저트는 인공 첨가물을 넣지 않는 게 특징이죠. 싱그럽고 상큼한 과일 하나만으로도 무더위를 잠시 잊게 되는데요. 얼린 멜론을 한입 베어물면 시원함이 입안 가득 퍼지는 느낌. 생각만으로도 차갑고 상큼해서 여름 더위가 한 걸음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리사 오노와 어린이들의 노래로 과일 샐러드, 살라드 디 프루 보내드렸습니다. 멜론뿐만 아니라 뭐 수박이나 자두로 만든 샤베트, 슬러시도 참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 것 같죠. 인공 첨가물 없이 과일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린 클린 디저트. 뭐 항상 그렇게 먹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여름에 만큼은 한번 도전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얼린 멜론 한 입이 주는 그 시원함. 생각만으로도 오늘 더위가 조금은 물러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여름 디저트 하나로 또 건강하고 달콤하게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랄프 폰 윌리엄스의 그린슬립스 환상곡 보내드렸습니다. 존 바빌리가 주연한 심포니 오브 런던의 연주였고요. 이건 이진희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그리고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렇게 검색하시면 쉽게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쇼팽의 왈츠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죠. 역시나 오늘 더위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네요. 1444번이며 정원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어제부터 1시간 근무 시간을 당겨서 지금이 쉬는 시간이라 인사드립니다. 요즘 저는 제가 청소하는 빌라와 한몸이 되어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소리 높여 크게 틀어놓고 들어요. 함께여서 힘들지 않아요. 정원님도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정말 얼마나 더우실까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등줄기에 땀이 막 줄줄 흐르는데 조금이라도 음악으로 좀 더위를 달래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쉬엄쉬엄 하시기 바랍니다. 1444번님. 또 아당 엿장수님도 출근길에 길에서 가로수 정비하는 분들 뵈니 덥다는 소리 좀 줄여야겠습니다. 그분들은 얼마나 더울까요? 사회는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더우면 더울수록 이 더위 속에서 더 몸으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면서 감사함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쾌일번호 466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듣겠습니다. 레이프 오베안스네스의 피아노 그리고 직접 지휘하는 노르웨이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괴일번호 466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레이프 오브 안스네스의 피아노와 직접 지휘하는 노르웨이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노르웨이는 시원하겠죠? 정학화님이 정원님 이 음악 청하고 싶었는데 알아서 들려주시네요.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라디오의 묘미죠. 내가 듣고 싶었던 음악 청하지 않아도 나오는. CBS 마이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나이 28. 13살 때부터 보던 친구가 결혼한다며 연락이 왔다. 싱어송라이터가 꿈이었던 친구는 수업시간에 늘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팝송 가사 밑에 발음을 한글로 적어가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다. 친구는 영국에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다 미국인과 결혼하게 되었다. 우리 친구 중 가장 오랜 꿈을 품고 결국 그걸 이룬 유일한 사람인 셈이다. 누구보다 멋져 보이는 친구에겐 아픈 사연이 하나 있다. 최근 몇 년간 어머니가 투병 생활 중이었다. 우리가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아픈 곳 없이 건강하셨던 분인데 항암 치료 과정을 겪고 회복이 되었지만 다시 재발했다.

그녀의 상태로 인해 친구는 결혼식을 앞당겼지만 그조차도 미지수였다. 결혼식 일주일 전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친구는 자세한 상황도 말하지 못한 채로 그저 어머니의 회복을 기다릴 뿐이었다. 하늘이 도운 걸까? 다행히 어머니는 퇴원하고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분홍색 한복에 고운 화장을 하고 가발을 쓴 친구 어머니의 모습은 17년 동안 보았던 모습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표정 또한 그랬다.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표정,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보내는 애틋한 마음이 담긴 간절한 표정이었다.

결혼식은 일반적인 결혼식과 조금 다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미국에 있는 친구 남편의 부모님이 참석하지 못해서 양가 어머니 입장은 생략되었다. 대신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두 사람이 입장했다. 마치 30여 년 전처럼 말이다. 그때보다 얼굴도 늙고 걸음도 느려졌겠지만 사랑하는 눈빛은 더 깊어진 듯 보였다. 두 사람이 입장하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친구와 미국인 남편은 함께 입장했고 혼인서약을 마친 뒤 친구의 아버지가 축사를 하기 위해 단에 올라섰다. 어렸을 때 친구의 모습, 성장하면서 귀여웠던 순간들, 어른이 되어 독립한 후 고생했던 이야기, 앞으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 등 낯선 것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다 축사가 끝날 때쯤, 가난하고 부족한 나와 결혼해서 고생하는 영미야, 많이 미안하고 고맙다. 우리도 남은 시간 아이들처럼 행복하게 보내자 라고 했다. 영미는 친구의 이름이 아닌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딸과 사위가 될 이에게 전하는 축사도 있었지만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도 담겨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흘렸고 자리에 앉아 듣는 어머니도 맞은편에 서 있는 친구도 하객도 모두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멘델슨의 그 음악 한여름 밤의 꿈 가운데 결혼 행진곡 앙드레 프레비니 주연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이소은의 책 우리는 사랑하고 위로하고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축사가 끝날 때쯤에 나온 그 말이 참 마음에 찡하게 남습니다. 가난하고 부족한 나와 결혼해서 고생하는 영미야, 많이 미안하고 고맙다. 우리도 남은 시간 아이들처럼 행복하게 보내자. 아내의 이름을 영미야 이렇게 부른 아버지. 그 딸의 결혼식 축사 자리에서 아내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짧은 편지를 읽으신 아버지.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딸의 결혼식에 어렵게 참석한 어머니, 분홍색 한복에 고운 화장을 하고 가발을 쓴 그 모습이 17년 동안 보였던 모습 중 가장 아름다웠다는 그 문장도 마음을 건드리고요. 이렇게 참 오래전에 결혼식장에 서셨겠죠. 두 분도 나이가 들어서 그 자리에 다시 함께 선다면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우리 모두 항상 그럴 순 없지만 그날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훨씬 더 행복하고 너그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타리나님이 정원님 저는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고 부들부들 떠시며 눈물 흘리셨던 모습이 너무 그립습니다. 딸을 보내기 참 서운해하셨어요. 24살. 뭐가 그리 급하다고 결혼을 했는지 눈에 콩깍지 유유유. 아유 그땐 그렇죠. 그때 눈에 콩깍지 끼면 답 없죠. 그냥 하루빨리 이 사람하고 헤어지지 않고

아침에도 밤에도 함께 있고 싶다. 다들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잖아요. 부모님은 또 일찍 보낼 때 얼마나 또 서운하셨을까요? 자, 이어지는 거군요. 오랜만에 덕소 할머니님이 청해 오셨네요. 이런 사연과 함께. 안녕하세요, 장모님. 덕소 할머니입니다. 오랜만에 문자 보내요. 방학이면 손주, 희원이, 채원이, 도원이. 손주들로 시끄럽던 덕소도 이제는 조용합니다. 커버린 손주들이 비운 자리를 독서로 대신하고 있죠. 아, 아이들이 벌써 그렇게 커버렸군요. 그 중에서 독서하시던 중에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읽다가 책의 내용에 베토벤의 대공 트리오를 극찬하는 내용을 보고 그 곡이 궁금하여 꼭 듣고 싶어서 문자 보냅니다 하셨어요. 손주들의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하시면서. 대공 트리오, 그렇죠? 그 베토벤의 아주 영혼의 단짝, 그 루돌프 대공. 베토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후원했던, 평생에 걸쳐서. 그런 정말 베토벤에게 있어서는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죠. 이 대공 트리오를 들으면 베토벤이 정말 근엄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무서운 인상을 초상화 속에서 짓고 있던 그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이 루돌프 대공과 함께 뛰놀고 장난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참 사랑스러운 작품인데 함께 듣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7번 B플랫 장조, 제목도 대공이에요. 루돌프 대공에게 헌정했습니다. 마지막 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아,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이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7번 B플랫 장조 대공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덕수 할머니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라신님이 비비빅 사놨다가 조금이라도 시원함 느끼시라고 경비 아저씨 청소 이모님들 작지만 드렸어요. 우리가 그것만 먹어서 하셨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뭐 그 비비빅 하니까 저는 아버지가 떠오르네요. 저희 아버지도 그것만 드셨거든요. 비비빅, 아, 그 비비빅하고 밥안바 그 두 가지만 드셨어요. 여름에는 꼭 아, 그 냉장고에 채워놓으라고 하셔서 냉동실에 가득 채워놨었던 생각이 납니다. 맛있죠. 세월이 지나도.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만나실 작품은 쇼팽의 왈츠 15번 이장조입니다.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담담하고 뭔가 이렇게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듯한 그런 왈츠예요.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왈츠는 어제 들었던 쇼팽 왈츠 14번 2단조였지요. 깜짝 놀라셨죠. 어저께는 우리가 이 곡을 디누 리파티의 연주로 보내드렸었는데 오늘은 루빈스타인의 연주로 앞부분 잠깐 들으셨습니다. 15번 말씀드렸던 2장조 15번 왈츠를 오늘은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쇼팽의 왈츠 15번 2장조 들었습니다. 뭐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굉장히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왈츠였죠.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연주였습니다. 생방의 묘미라고 해주셨어요. 감사드려요. 우리 조금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곡으로 한번 이어가 볼까요? 캐세라세라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아유, 목소리가 아이스크림보다 더 달콤합니다. 조수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캐세라세라.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마지막 곡입니다. Oh Happy Day 101 Strings Orchestra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 곡 듣고 광고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으로는 정근시 이수인 곡 구름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이미경의 노래 그리고 김민혜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 하셨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민인기 지휘의 국립합창단의 창작극 눈물상자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책을 원작으로 눈물이 넘치는 아이, 눈물을 모으고 파는 눈물상자 아저씨, 어느 순간 울 수 없게 된 할아버지가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죠. 뮤지컬 배우 김승대, 아역 배우 최은영, 국립합창단 베이스 기른배가 출연하며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제9회 히겟눙크 뮤직 페스티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 윤한결이 지휘하는 세종 솔로이스트가 말러의 가곡 소년의 이상한 불필이,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와 베토벤의 현악사중주 11번 제리오조, 슈만의 현악사중주 1번의 사막장 아다지오를 들려줍니다. 8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멘델슨의 가사 없는 노래 무언가 49번 디장쪼 보내드렸습니다. 원곡은 피아노 솔로곡이지만 오늘은 요요마이 첼로와 에마뉘엘 X 피아노 이렇게 듀오 버전으로 함께했습니다. 양지댁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 사연인데요. 정원님 안녕하세요. 용인 양지에서 8세 쌍둥이 남매와 함께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요. 피아노 원장 선생님께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애청자라고 하셔서 글 남겨봅니다. 팬텀싱어 때부터 눈여겨보셨다고 해요. 저희 원장님 70이 넘으신 연세에도 피아노 정말 잘 치시거든요. 30년 넘게 교회에서 반주 봉사하시고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원장님께서

매일 들으실 테니 메시지 남겨봅니다. 조계순 원장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오늘도 꼭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또 팬텀싱어 때부터 또 아름다운 당신에게 우리 방송까지 계속 함께 해주셔서 우리 원장님, 조계순 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열심히 배우세요, 우리 양직댁님.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 체자르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 듣겠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편안한 음성이었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였고요. 세자르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0원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인 이것. 우리는 늘 이것을 확인하고 또 이것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이것 속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꼭 비밀글로 비공개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곡의 힌트 음악 들으면서 천천히 맞춰보시죠. 첫 번째 힌트 음악 드립니다.

오늘 퀴즈 첫 번째 힌트막으로 아르버 펠트의 슈피겔 임 슈피겔, 거울 속의 거울, 다스민 리트레발린과 마틴 로스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에스토니아 출신의 작곡가 아르버 펠트는 미니멀리즘에 입각한 작품들을 썼는데요. 두 개의 소리, 두 개의 악기로만 표현하는 작곡법이죠. 대표곡이 바로 이 거울.

속의 거울입니다. 거울 속의 거울이란 제목.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장난 하지 않았나요? 거울 두 개를 이렇게 마주보게 세워놓으면은 그 안에 무한한 이미지가 생기죠. 마치 끝없이 흐르는 이것의 속성을 음악으로 표현한 듯한데요. 이 곡은 여러 영화에 쓰였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비티에서는 우주 속에서 유영하는 모습이 나올 때 이 곡이 흘렀죠. 이뿐만 아니라 영화 속의 결정적인 순간, 이것이 멈춘 듯한 장면에 자주 삽입됐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 아까 전에 코스모스님이 비밀 글은 어떻게 올리나요? 물어보셨는데요. 아, 지금 레인보우 이용하고 계시면 이렇게 글을 쓰는, 채팅을 쓰는 문자창 바로 옆에 일반이라고 써져 있는 것을 누르시면 일반이 비밀로 바뀌거든요. 비밀글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송을 하시면 다른 청취자분들께는 안 보이고 저희 제작진에게만 보이거든요. 그렇게 비밀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음악도 들어보시죠.

자, 오늘 두 번째 힌트막으로 일몬도, 세상, 세계라는 뜻이죠. 백인태와 유슬기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 노래는 이탈리아 출신의 유명한 칸촌의 뮤지션 지미 폰타나의 곡인데요. 영화 About, 어우,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그냥 나올 뻔했어요. 영화 About 이것에 삽입됐죠. 영화 속 주인공은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는데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이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영화 보셨나요? 이 영화 제목에도 있는 이것, About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세 번째 힌트 막 드릴게요.

오늘 퀴즈 세 번째 힌트막으로 헨리 클레이워크의 할아버지의 시계를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헨리 클레이워크가 영국 여행 중에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90년 동안이나 잠도 안 자고 똑딱똑딱 할아버지의 삶을 1초 1초 세면서 똑딱똑딱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계는 멈춰버렸고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라는 가사인데요. 시계와도 관련이 깊은 오늘의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힌트만까지 듣고 정답 보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아직 정답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자, 오늘의 정답이 들어간 단어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연을 볼 때 휴식, 이것을 뜻하는 인터미션, 출퇴근 이것, 수업 이것, 점심 이것, 약속 이것. 노래 제목으로는 강수지의 이것 속의 향기. 아, 이 노래 알아요. 장덕의 예정된 이것을 위해. 아, 이 노래도 알아요. 최진 작사 작곡의 이것에 기대어. 이건 우리가 어젠가 그젠가 들었죠. 등이 있습니다. 자, 대형마트나 각종 매장에서 영업 종료를 알릴 때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기도 했죠. 딕패밀리의 또 만나요인데요. 이런 가사예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이것, 다음에 또 만나요.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뭐 더 이상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실수하기 전에 여기서 외나무다리 힌트 마무리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시네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쯤 되면은 뭐 정답보다 마지막 힌트막이 뭘까? 그게 더 궁금해지시죠? 마지막 힌트막 아름다운 곡 준비했습니다. 영화 사랑의 은하수 가운데 Somewhere in 이것. 이 사랑의 은하수는요. 이것을 초월한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판타지 로맨스 영화의 고전이죠. 개봉 당시에는 큰 흥행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것이 흐를수록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 덕분에 인생 로맨스 영화로 꼽히는 그런 인기를 얻게 된 작품인데요. 자, 영화 제목이자 곡 제목인 Somewhere in 이것. 자, 이것이 무엇인지 이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 영화 사랑의 은하수 Somewhere in Time 가운데 Somewhere in Time을 김지연의 바이올린, 아키라 에구치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 음악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 정답은 바로 시간, 타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네요. 자, 먼저 당첨자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답과 관계없이 모바일 쿠폰 받을 세 분인데요. 500번째 문자 보내주신 5883번님. 타임, 아주 중요한, 귀중한 시간이죠. 정답 맞춰주셨고요.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님은 2759번님이신데 인생 영화 About Timing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화 제목을 맞춰주셨지만 정답 과 상관없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2000번째 문자 참여해 주신 4335번님은 정답 시간 정확히 맞춰주셨습니다. 세 분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또 그에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프란시스코 타레가의 그랑 발스 보내드립니다. 매츠 베르크스트롬이 연주하는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타레가의 그랑발스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누구 연주였죠? 매츠 베르스트롬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아, 제가 여러분들 사연 올려주신 거를 막 보다가 이렇게 갑자기 음악이 끝나버려가지고 잠깐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퀴즈가 너무 쉬웠다고. 이거 불만이신가요, 혹시? 어렵게 해드릴까요? 그래요. 뭐 쉬울 때도 있고 조금 어려울 때도 있는 거죠. 소리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집 근처 동물원 안에서 호랑이와 눈 맞춤하며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원님, 얼른 오십시오. 집 근처 동물원에서 호랑이와 눈 맞추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상상해 보니까 그렇다고 그 동물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고 동물원을 놀러 가셨을까요? 여러 가지 호기심이 나옵니다. 아무튼 또 더위를 또 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무서운 호랑이랑 눈을 맞추고 있으면. 호랑이도 이렇게 눈 맞추고 있으면 참 이쁘겠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빌리브의 오페라 라크메 가운데 꽃의 이중창 자스민이 가득한 둥근 지붕 보내드리겠습니다.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그리고 메조소프라노 수잔 그레이엄의 이중창 세바스티안 랭 레싱이 주연은 필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0: 글리베 오페라 라크메 가운데 꽃의 이중창 자스민이 가득한 둥근 지붕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과 메조소프라노 수잔 그레이엄의 이중창 그리고 세바스티안 랭레싱이 주연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니콜로 파가니니의 칸타빌레 디장조 오프 17, 막심 벤게로프의 바이올린과 이안 브라운의 피아노 연주로 띄우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애써 만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때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안에서 먼저 생명을 보고 손 내밀어 끌어안게 하소서. 우리를 살리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크로스웨이 선교단과 정영순, 임현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최훈차 콰이어의 곡으로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181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인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도 줄이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배를 채울 것을 구하지 않으시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셨습니다.

가난한 자 돌보아주며 이장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산소망 중창단이고요. 바다같이 넓은 은혜 박동현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의원 되신 예수님의 474장 찬송을 트리니티 싱어즈의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천성기를 버리고 이사희의 음성이었고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신재호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먼저 왜 날 사랑하나 유의 찬양입니다. 장선희와 박희영 함께하는 곡이고요. 김명식 조화문이 함께한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울포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피처링 김소영, 이동원, 최윤성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허미경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박수영과 밴드 11월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윤화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5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시편 65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65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오늘은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시작된 하루가 한 해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며 어느 것도 빠짐이 없습니다. 길가의 꽃이나 작은 강아지, 지저귀는 종달새 등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그 존재로 충분하고 완벽하며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안목과 계산이 있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상상해도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사랑하시며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따르는 사람은 최고의 행운과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평생을 기도와 묵상으로 사시는 수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말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가 하면 이른 새벽부터 밤 늦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수도자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책임지고 돌보십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 주어진 내 몫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모든 게 풍요롭고 무생명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지나쳐 욕망이 끌어오르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부족함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이 놀라울 뿐입니다. 하루에서 한 해로 그렇게 우리의 평생에 관을 씌워주시는 분, 곧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며 결과보다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서울신학대학 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종호의 음성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김선우의 음성으로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두 곡의 CCM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이어서 이온유의 찬양 길 진리 생명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자로 여기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교회의 형제 자매로 보내신다. 그렇게 하셔서 제자도의 모험을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 사역을 통해 우리는 자기 힘에 의존할 때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요한일서 4장 18절을 헬라어로 읽던 그날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다.

말씀하셨다. 요한일서의 헬라어 본문은 읽기가 퍽 쉽다네. 하지만 그 메시지대로 사는 일은 전혀 그렇지 않지.

윌리 모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느낀 두려움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두려움을 내쫓으시며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0: 참 즐거운 노래를 교수 성가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주 예수 넓은 사랑, 김학남의 곡으로 들었고요. 이종석의 음성으로 주 사랑 안에 살면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 사이버 대학교.
8: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 유산균
0: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향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강찬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보내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떴다 고양시. 고양시가 문화성지로 떴다. 초대형 콘서트 고양콘과 GTX로 더 가까워진 접근성. 다양한 전시, 축제가 어우러진 트렌드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0: 세계가 찾는 무대 고향콘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고향 특례시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에어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요즘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실내와 달리 실외기는 종일 건물 밖에서 뜨거운 열기를 뿜어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한여름 가장 치열하게 땀 흘려 일하는 중일 거예요. 누군가의 시원함을 위해 가장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존재. 우리 곁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의 열기를 견디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편안함 뒤에는 어떤 분들의 수고가 있을지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다정하게 서로를 챙기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S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Good Music Station. CBS FM.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Jesus, we enthrone you. 예수, 우리 왕이여. 한태규님은 순천에 계십니다. 순천도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간밤에 비가 살짝 내렸는데요. 가뭄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습도가 높아져서 열대야를 더 보였습니다. 7128님은 오늘도 출근하면서 듣습니다. 용접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직원 3명과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도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원래는 6시 퇴근하는데 이번 주는 5시에 퇴근하자고 하네요. 예, 아유, 한 시간이라도 단축 근무 할 수 있다면 좋죠. 교대 근무도 하실 수 있다면 좋고요. 가만히 있어도 힘든 날씨인데 밖에서 계셔야 하거나 또 불 앞에서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 힘듦이 상상도 안 가는 요즘 폭염이죠. 불쾌지수 높고 어려워도 이제 상대도 힘듦을 잊지 말고 서로가 조금 덜 짜증내고 조금 더 친절하게 다정하게 그렇게 서로서로 조심히 지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사연과 신청곡은 인터넷 게시판 CBS 레인보우 앱으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제 여름휴가 떠나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얼마나 재밌게, 얼마나 시원하게 보내고 계신지도 이야기 들려주세요.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어느 식당에서 들리는 미나님 목소리와 찬송가. 와, 7553님 계신 곳 첨부해 주신 사진으로 보건데 일반 식당 같진 않고요. 어디 군내 식당 같은 곳으로 보이는데 어딜까요? 이른 아침 CBS 라디오를 틀어놓은 이 감사한 곳은 어딜까 궁금합니다. Standing on the promise,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0012님 들으셨습니까? 경산중앙교회 국내 여름 단기 선교가 주님의 은혜 속에 무사히 잘 마치게 됐습니다. 제주도와 부산, 청도 등 5개 지역으로 최종진 목사님의 인솔 아래 김철용 팀장님 외에 섬김과 순종의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알알이 열매 맺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지경이 넓혀지고 주님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연 보니까 기억이 나요. 저번에도 한번 사연 주셨었죠. 근데 이제 신청곡만 흐르고 사연이 소개되지 않아 아쉽다고 연락 주셨던 분인 것 같은데 사연 꼭 들으셨길

구리빛님 계시는 곳은 그래도 가을 느낌이 조금 나나 봐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틈을 타서 성격 급한 가을의 한 조각이 살포시 들어와 있습니다. 아침 조깅에 좋은 동행을 해주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고맙습니다. 예, 가을이 조금만 더 속도를 내준다면 좋을 텐데 Tell me the story of Jesus 구원으로 인도하는

폭염으로 짜증나기 쉬운 계절입니다. 날씨 탓에 어쩌다 짜증내는 것이야 그럴 수 있지만 평상시에도 쉽게 짜증을 부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피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짜증이란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생기는 부정적 감정입니다.

인요 태평가 가운데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라는 구절처럼 짜증을 낸다고 해서 현실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도망가도 다시 만나주셨죠. 그가 잠자고 싶어도 태풍으로 깨우시고 심지어 물고기 뱃속이지만 살리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죽겠다고 불평하는 요나를 끝내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 뜻대로 고집할 때 그 길을 막으시지만 결국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다듬어 가시죠. 짜증날 때면 내 마음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게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게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리

휴가 다녀왔어요. 우리 모두 이 노래처럼 될 거예요. 자작나무님 신청하신 We are more than conquerors, 넉넉히 이기는 이라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 곡의 제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목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한 줄이에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충만히,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8월 5일 수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들꽃사랑님은요, 진짜 찬바람을 싫어하시나 봐요. 에어컨 바람, 선풍기 바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는 그동안 선풍기에만 의지하다가 어제 처음으로 에어컨을 켰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정신이 맑아진다고 할까. 제게는 30도가 맞더라고요. 정말요. 예, 에어컨 바람이 싫긴 하죠. 근데 진짜 에어컨 없이는 어려운 계절이긴 합니다. 여러분은 몇 도에 맞추시나요? 저는 집에서는 26도. 그리고 이 말을 해도 되나? 이 이야기를 하면 으이그 그러니까 얼마 전에 냉방병 걸려서 목소리 안 나왔죠? 저한테 이러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차에서는 22도 서늘하다 싶으면 23도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준비했습니다. 마이클 카드 찬양사역자 버전인데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그 팝송 중에 캣 스티븐스의 Morning is Broken이 생각나던데 이 곡은 다 찬양하여랍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휴대전화 뒷자리 3853. 중고로 구매해서 5년 이상 쓴 에어컨이 고장나서 새 걸로 바꾸었는데요. 새 거라 그런가 26도로 설정해놔도 얼마나 시원한지 신세계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공항 달리기님 댁도 에어컨 설정 온도 26도, 고민님도 26도, 오늘도 항상 감사님 댁은 에어컨 바람이 싫었는데 이번 여름은 씁니다. 집에서 29도. 어여쁜 자연님 댁은 26에서 28도 설정하고 선풍기도 같이. 좋죠. 서큘레이터 역할을 같이 해주니까. 렁투님은 집은 26도, 차는 18도, 사무실은 24도. 예, 일반적으로 집 에어컨 설정 온도는 26도구나를 알았습니다. 신랑이랑 휴가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계룡산 가는 중에 참여합니다. 4114님께 띄우는 오늘의 1부 끝곡 박항스 노래입니다. 보니엠 리버스 오브 바빌론.

0: 인생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인생 성원에드피아.
2: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5: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4: 메디힐 토너 패드.
6: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7: 집에서 홈픽해.
8: 홈픽.
6: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7: 지금 홈픽해.
8: 홈픽.
7: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8: 홈픽.
7: 홈픽.
9: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0: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인 아침 김윤주입니다. 나대다라는 말은 보통 부정적으로 쓰이곤 하죠. 하지만 한 선생님은 아이들이 발표하고 싶어도 괜히 나서는 거 아닐까 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면서 나대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나대기라는 이름의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어떨까요? 나서야 할 때 용기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회의에서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새로운 기회를 앞두고 망설이고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거라도 내가 한번 해볼까 마음이 든다면 눈치 보며 나를 숨기기보다 나를 믿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서 보세요.

0: 굿모닝 주디스.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있는 아침. 오늘 첫 곡은 케알라 세틀의 This is me. 영화 위대한 쇼맨 OST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그대와 있는 아침을 시작하고 나서 조금 망설이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성대모사. 아, 내가 좀 나대나 싶어가지고 늘 좀 조심스러웠는데 저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주디스도 해주세요. 안주하는 여행자님께서 라디오에 사연 보내는 것도 얼마나 나대는 건데요 하셨는데 그죠. 이것도 사실 용기가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주세요. 하고 싶었던 말, 표현하고 싶었던 마음, 사연과 신청곡 망설이지 말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이게 그 문자가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거는 50원, 긴 거는 이게 100원에 걸랑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그 나댈 수 있걸랑요.
0: 저 했어요. 이제 주디스 해주세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

0: 이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5: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3: 1533-1566. 세라하임.
1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6: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6: 나를 찾아.
17: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엘버트 해먼드 It Never Rains in Southern California, 로이 오비슨의 You Got It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호빗국수님, 휴가 끝나고 정말 출근하기 싫었는데 주디 덕에 크게 웃고 즐거운 출근길이 되었어요. 저도 회사 가서 좀 나대보려고 합니다. 화이팅! 오늘 어떻게 나대셨는지 내일 꼭 사연 다시 주세요. 기다릴게요. 호공님은 주디 성대모사 대박. 근데 누구예요? 누군지 말하는 건 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맞춰보세요. 1759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아이고 하지 마라 이 자식아. 나 그거 하지 말라니까 이 자식아.
0: 이제 진짜 오늘은 더 이상 안 할게요.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저 요즘 밤에 에어컨을 약하게 틀고 자거든요.
2: 네.
0: 근데도 잠을 좀 설치게 되더라고요. 이수경 리포터는 요즘 잘 자나요?
2: 저도 역시 잘 못 자고 있습니다.
0: 네.
2: 열대야 때문인지 요즘 밤에 꼭 한 번씩은 깨는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2: 네, 정말 숙면을 취하기 힘든 날씨죠. 참고로 지난 6월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의 평균 열대야 일수는 11.4일로 지금까지 기록 중 가장 많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서울도 14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통 열대야 기준이 25도지만 지난 주말에는 강릉과 삼척의 밤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초열대야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는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까지도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요즘은 뭐 대관령이나 태백 정도만 열대야였고 나머지는 전국이 다 열대야라고 하더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0: 저 어젯밤에 대관령 가서 자고 싶다 생각하면서 뒤척뒤척 했답니다.
2: 네.
0: 오늘도 많이 덥겠죠?
2: 네, 오늘도 무척 덥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으로 38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재난 수준의 더위가 일상화된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30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오늘 한낮 기온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은 수원과 춘천이 37도, 전주 38도, 대구 36도, 부산은 34도로 오늘도 서쪽 지역의 더위가 동쪽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전국적으로 맑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오후 늦게나 밤에 서해안과 전남,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약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29.3도, 부산 28.6도, 대구 27도, 광주 28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Electric Light Orchestra의 Midnight Blue, 그 전에 진추와 아비의 One Summer Night은 순남님께서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청취자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정해주신 곡이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다들 잘 주무셨는지 정말 밤에도 기온이 내려가질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캔디님, 저희 남편이 늘 말해요. 사연 그만 보내라고. 너무 나대면 DJ들이 싫어한대요. 아닌데? 사연 많이 주시면 저 진짜 신나는데. 어쨌든 정작 그대와는 아침을 소개해준 사람은 남편이랍니다. 지금 휴가라 제 매장일 도와주느라고 옆에 있어요. 남편분, 캔디님 남편분 같이 나대주세요. 와이프 자제시키지 마시고. 저 너무 기다리고 있답니다. 2792님, 주디, 할 말 있어요. 저요, 주디랑 안 맞아요. 주디의 코디송이랑 저랑 매번 어긋나요. 하지만 나는 주디스니까 좌절하지 않고 씩씩하게 오늘도 도전! 크, 좋네요. 주디스 인정. 사실 주디와 음악 코디는 주디스가 보내주는 정말 많은 곡들 중에 딱 한 곡 선택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디스가 보내주신 수많은 곡들 저희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챙겨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아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좋은데 하면서 다음에 이것도 같이 들어야겠다 이렇게 다 챙겨놓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절대 속상해하지 마시고 2792님처럼 오늘도 도전해 주시면 됩니다. 7시 30분 지나고 있어요.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세르지오 멘데스 블랙 아이드 피스의 마스케나다, 매트 비앙코에요. Have a minute.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음악도 가볍고 시원했으면 해요. 마음에도 비키니 하나 걸치듯 무거운 생각은 내려놓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골라볼까요?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쿨의 해변의 여인입니다. 혼자 들어도 기분 좋고 함께 들으면 더 신나는 노래. 세월이 지나도 여름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국민 썸머송. 쿨의 해변의 여인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Tetris.

0: 오늘 하루도 화이팅님, 파도 소리가 정말 너무 좋아요. 아직 휴가 못 갔는데 딱 여름바다 앞에 앉아있는 느낌 너무 좋아. 7638님, 저 내일부터 속초로 휴가 가는데 벌써 휴가지에 있는 기분이에요. 선곡 최고. 신나. 아, 진짜 살짝 바다에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쿨의 해변의 여인이었고요. 주디스의 코디송은 UN의 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찐이님 출근길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더워요. 시원한 파도 소리로 이어주세요 하셔서 이렇게 음악 코디 완성했습니다. 찐이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은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하우징
7: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8: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9: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하우징
1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1: 노무법인 폐
10: 1544-7575
12: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이크 앤 더 미케닉스의 The Living Years 들으면서 주디스와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핏.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핏.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제
1: 필리폰.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왔어.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밤사이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인천 프로야구 경기장에서는 20대 남성 2명이 폭염으로 쓰러져 한때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이란과 오만 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실적 호조까지 겹치며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26년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22년째 담기면서 한국 외교부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최근 한 주간지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페인 5개국 청년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 청년 중 연애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55.4%로 5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배경으로 경제적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꼽았습니다. 최근 한강공원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달리거나 다리 위에서 속옷 차림으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잇따라 목격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과 전남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광주, 전주 38도, 대구 36도로 특히 수도권에서는 연일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0: 건우 건행맘님 9621님 여러 주디스들이 겨울이나 크리스마스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마이클 부블레의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아, 눈 오는 거 상상만 해도 좀 시원해지기는 하네요. 8월 5일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더우면 상의 탈의하고 한강에서 달려도 좀 이해해야 될까요? 요즘 한강 러너들 중에 상의 탈의하고 달리시는 분들이 꽤 있대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우면 안 달려야 되나? 아니면 상의라도 탈의해야 되나? 참 무더운 날씨입니다. 자,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 취업난과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청년들의 관계 형성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5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 조사에서 한국 청년들의 절반 이상이 이것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대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주식, 2번 연애. 한국 청년들은 주식에 관심이 없을까요? 연애에 관심이 없을까요? 정답과 함께 청년들에게 이것을 하면 뭐가 좋은지 없던 마음도 좀 생길 수 있게 이것의 장점을 우리 선배님들께서 얘기해 주시죠.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3: 숭실력자
2: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3: 숭실력자
2: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3: 쏴
2: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4: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5: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6: 영월이래요.
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6: 영월이래요.
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퀴즈콕에 이어서 두 곡 들으셨어요. 이소라의 데이트, 김현철의 연애. 오늘 정답은 2번 연애였습니다. 8115님, 연애하면 나의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가끔 열받기도 하지만 이런 무더운 날씨도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모두 연애합시다. 사랑합시다. 1667님, 아침 수영 갔다 출근하는데요. 수영 강습반에 커플 있던데 보기 참 좋던데. 1391님, 연애하면 행복한 느낌으로 면역력도 올라가고 세상도 예뻐 보여요. 연애해야죠. 단 결혼은 늦게 하세요. 이것은 1391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391님, 결혼 빨리 하셨나요? 2682님, 연애를 시작하면 얼굴에 여드름이 사라집니다. 아주 솔깃하네요. 이것도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아니지만 왠지 정말 그럴듯 하잖아요. 그런 경험하신 분들 분명 있을 것 같아요. 0643님, 연애는 평생 필요 없다고 미리 결론 내기보다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열린 마음으로 한 번쯤 경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과 깊이 관계를 맺는 경험은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중요한 건 남들과 같은 속도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다 각자의 속도가 있으니까 그 속도대로 충실히 살다가 또 좋은 사람이 만나서 설레면 그 설렘을 또 따라가 보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문을 딱 닫고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한국의 청년들. 이렇게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8시 17분 지나고 있네요.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0528님 신청하셨어요. 웸의 프리덤.

마시멜로 조나스 브라더스의 Live Before You Love Me 5113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트로이 시반의 Angel Baby 5565님께 보내드렸습니다. 패션 보이즈의 Always On My Mind 그 전에 함께 들었어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5726님 출근길에 매일 들어요. 휴가도 없이 출근합니다. 생수 회사라 더욱 바쁘네요. 직원들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와, 요즘 생수 수요 진짜 어마어마하겠죠? 생수 한 잔 드실 여유는 있으신가요?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휴가도 못 가시는구나. 청솔까치님, 대만에 사는 동생 이름이 주디예요. 며칠 전 레인보우 설치해서 아마 지금 대만에서 듣고 있을 텐데 주디 항상 응원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주디 듣고 계신가요? 청솔까치님께서 응원 메시지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주디예요. 그래서 왠지 저도 응원을 받은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주디. 0930님, CBS 관계자 여러분, 주디 휴가 보내주세요.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 가요, 0930님. 저 휴가 가요. 주디스, 저 휴가 갑니다. 다음 주, 한 주 휴가를 떠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더위에도 휴가 안 가시거나 혹은 못 가시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 많으셔서 조금 마음이 무겁기는 한데 그래도 잘 다녀올게요. 에너지 잘 충전해서 또 좋은 에너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 휴가 다녀올게요. 누가 올지 궁금하시죠? 비밀이에요. 베리 매닐로우, 코파카바나, 구구경님 신청곡이에요.

위키마틴 리빙 라비다 로카. 7511님, 아들과 함께 한국 스카우트 활동하러 새벽부터 이동합니다. 더운 여름 한국 잼버리 16회 건강하게 잘 보내고 오라고 응원해주세요. 아, 강원도에서 한대요. 올해는 강원도는 시원하겠죠 하시는데, 강원도 어디로 가시나요? 강원도 대관령이나 태백 쪽이면 시원하게 보내고 오실 수 있을 것 같고, 건강하게 안전히 잘 다녀오세요. 5373님은 현주님, 여기는 안성 조그만 공장입니다. 모두 휴가 가고 74반 엄마만 일하고 있어요. 직원들 없는 동안 청소 여기저기 하는데 땀이 소나깁니다. 참 좋은 현주님 방송 크게 틀고 일합니다. 1분 후에 다시 또 문자를 주셨어요. 어머나, 실수했네요. 김연주. 그리고 또 1분 30초 후에 또 문자를 주셨어요. 김용신 다음 김연주잖아요. 저 알아요. 계속 방송 듣다가 연주님 알았거든요. 김연주. 김윤주. 김윤주의 그대와여는 아침 듣고 계십니다. 저 화난 거 아니에요. 똑바로 말씀드리려고. 김윤주의 그대와여는 아침 듣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너무 아름다운 사연이에요. 사실 모두 휴가 간 빈자리를 직원들 없는 동안 청소해 주신다고 여기저기 땀나게 뛰어다니고 계시대요. 5373님 감사합니다. 연주면 어떻고 현주면 어때요? 윤주는 5373님 사연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로드 스튜어트예요. 세일링 하늘바다님 신청곡입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1382님 신청하셨어요.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 들으면서 김윤주의 그대와 하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0: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홈픽! 홈픽!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0: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렉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물 한 잔도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여름이면 입맛부터 먼저 지치곤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잘 먹는 힘이죠. 잘 먹는다는 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몸이 기운을 낼 만큼 제대로 먹는 일인데요. 단백질이든 음식 한 가지, 제철 채소 한 접시, 든든한 밥 한 공기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됩니다. 영양이 채워주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지친 몸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죠.

잘 먹는 힘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충분한 물 한 잔, 밤잠을 푹 자는 시간, 잠시라도 쉬어가는 여유, 이런 것들요. 더위는 체력뿐만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까지 빼앗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제때 먹고 자주 마시고 틈틈이 쉬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는 든든한 비결인데요. 하루 세 끼를 소중히 챙기는 마음으로 올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잘 먹는 힘은 결국 잘 살아가는 힘이 되니까요.